中所属，唯独你，不管天似海深，今生再没遗憾。即使分下仍念记，芬芳的女子心，温馨我这半生。若某天风花雪月似今，我倾心。

0: 老师吗？
1: 肯定会，肯定会有啊！你要相信，相信相信的力量。明天再见了，各位。
0: 明天见，拜拜。
1: 拜拜。

歌声苍凉厚重，唱出当年青年人面对生活的思索，还有对光明与希望执着的追求。

0: 老唱片的纹路里藏着岁月的余温。
1: 风轻拂澎湖湾，
0: 浮沉潘越云磁性深沉的嗓音让这首歌曲悠远又耐听。

正午十二点半，想吃酸的，应该是坏了男孩；想吃甜的，应该是坏了女孩。什么都想吃，哪应该是？

가능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0: 안녕하십니까? 연결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병모년 9월 초닷새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당위 부석이며 시장인 김봉이 19기 시민정부 제7차 전원회의를 소집 사위했습니다. 우리 시 열공급 기업들이 13일부터 육속 보일러를 가동해 열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추석과 국경절 기간 연결공화는 경찰 전원을 동원해 일터를 지킴으로써 우리 시 명절 기간 관광을 수호했습니다. 아래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10월 10일 시당위 부석이며 시장인 김봉은 19기 시인민정부 제7차 전원회의를 소집 사회하고 중국공산당 연길시 제17차 대표대회와 중국공산당 연길시 제17기 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달학습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시 정부 개통은 당대회 정신을 학습 선전 관철하는 것을 당면과 향후 한식이 중요한 정침으로 삼고 사상과 행동을 시당위의 결책 포치에 실질적으로 통일해 1.4분기 마무리 총력전의 관건적 단계를 단단히 들어주고 목표를 확고히 하며 신심을 굳게 다지고 주동적으로 힘을 발휘해 결전 전승의 자세로 전년 마무리전을 힘써 잘 치러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대상이 왕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대대상 난관 공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각종 요소 보장을 강화해 유효 투자를 힘써 확대해야 합니다. 대상 계획을 앞당겨 잘 세우고 심사비준 수속을 다그쳐 완성해 투자의 지속적인 성장에 튼튼한 기초를 마련해야 합니다. 공업의 질적 향상을 힘써 추진하고 관건적 시점, 중점 기업, 중점 대상을 예의주시하며 증량을 발굴하고 감량을 통제하는 것을 견제하고 기업이 생산량과 생산 능력을 늘리고 시장을 개척하도록 격려해 생산 능력의 잠재력을 최대한 방출해야 합니다. 공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우세 산업을 둘러싸고 정밀 투자 유치를 전개해 발전 후속력을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기업과의 정밀봉사 연결을 강화하고 한계기업 한계 정책으로 기업의 난점과 막힌 고리를 맞춤형으로 해결해 기업의 고품질 발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소비시장을 활성화하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겨울철 시공전에 유리한 시기를 다그쳐 포착하고 기존 주택 엘리베이터 증설 공사를 다그쳐 추진하며 충전시설 건설 임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비물 오수 분류 관망 건설을 집중적으로 힘써 추진하고 막힌 도로를 연결해 도로망의 통행성과 주거 쾌적도를 전면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도시 정밀화 관리를 심화하고 도시 명량화 공사를 계속 실시하며 난방 관리를 전면적으로 잘 틀어주고 농촌 주거 환경 정돈 향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민생 보장선을 든든히 지키고 민생 실사 추진을 다그치며 서부 의무 교육 규모 확대와 질적 향상 공정을 지속 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의학 위생 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김미령 현역 의료 공동체 건설을 추진해 군중들의 복지를 끊임없이 증진해야 합니다. 평안 연길, 법치 연길 건설을 깊이 추진하고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 투쟁을 착실히 전개하며 각종 위법 범죄를 법에 따라 엄하게 단속해 사회 치안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안전 생산 책임을 단단히 다지고 안전 생산

0: 인본 7위 난관 공략 3년 행동의 마무리전을 높은 질로 완수해 인민군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1: 10월 13일부터 우리시 여러 열이 시작했다고 하면서 늦어도 2, 3일이면 모든 열 사용자들이 실내 온도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연결시 집중열공급집단위원회사는 오늘부터 열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새로 구축된 지혜 열공급 대응 화면에는 열원, 열망, 열교환소, 열 사용자의 운행 수치가 실시간으로 갱신됩니다. 플랫폼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수요에 따라 열공급을 공급함으로써 도시 열공급 조율을 더욱 과학적이고 효율적이며 정밀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연결시 집중열공급 집단은 관할구역 16만 세대의 주민 열 사용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 전면 조사를 조직했습니다. 실내 열공급 환경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지난 열공급 철의 실내 온도 상황에 근거해 문제 목록을 작성했으며 한 세대 한 대책으로 개선 건의를 지시하고 시달에 열공급 조건이 수요를 충족하도록 했습니다. 또 300여 세대의 실내 분배기 교체, 관도 개조, 열공급기 추가 설치 등 공사를 완성하고 26개 주택 건물의 열공급 계통을 개조했습니다. 개조 면적은 10여만 평방미터에 달하고 천여 세대의 열 사용자가 혜택을 보게 되었으며 열공급 시설을 최적화해 말단 열공급 품질을 효과적으로 높였습니다. 연결시 집중열공급 집단위원회사 부총경리 주지구는 현재 전반 열공급망은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바 설비를 정비하고 석탄 비축도 강화해 올해는 왕년보다 2만 톤을 더 비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열공급 기간에는 실내 온도가 고르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는 균형 조절 장치와 류량 조절을 통해 실내 온도를 조절해 열공급 불균형 현상을 점차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공능 길림 용호톤정도 비축하고 발전 설비 점검도 진행했는데 성의 통일적인 요구에 따라 이미 가동 신청을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시 법정 열공급 기간은 매년 10월 20일부터 이듬해 4월 20일까지로 모두 183일입니다. 올해 도시와 진해 총 열공급 건축 면적은 4,161.77만 평방미터이고 동방안에 따라 열공급을 진행함으로써 인민군중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도록 보장하게 됩니다.
0: 근일 진법 학습 선전을 착실히 추진해 실천과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며 선진을 학습하고 선진을 숭상하며 선진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짙은 사회 기풍을 힘써 조성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1: 10월 13일은 중국 소년선봉대 창립 77돌 기념일입니다. 10월 12일 북단소학교는 2학년 새 소선대원 입대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의식은 출기곡과 함께 막을 열었습니다. 전체 대원과 보도원들은 엄숙히 서서 경례하고 중국 소년선봉대 대가를 함께 불렀습니다. 대대위원회 대표가 새 대원 명단을 선포했고 고급학년 소선대원들은 새 대원들에게 정중히 붉은 넥타이를 매주었습니다.
0: 전원이 일터를 지켰으며 루루계 9,100여 명 차 위험화학품 운송 차량, 위험물품 운송 차량 여객운실을 보여줬습니다.
1: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유래 과곡화, 방송 담당의 김영남.
2: 느리 느리 가던 내가 지금은 왜 살같이 가는 거냐. 야속한 시간아. 시간아.
3: 가사입니다. 가네 가네 초침 따라 분침 따라 내가 가네. 해와 함께 달과 함께 둥글둥글 내가 가네. 젊은 시절 그렇게도 느릿느릿 가던 내가 지금은 왜 살같이 가는 거냐. 야속한 시간아. 시간아 어디 갔느냐. 천금 같은 내 사랑아. 금사락 같이 아껴가며 너와 함께 한 백년 살고 파라. 리상길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백진숙 작사 리하수 작곡의 시간 아래를 의리상길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체중 감량을 원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식이요법 중 하나입니다. 일정 시간 동안 식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체중 감소는 물론 혈당 조절과 대사 건강 개선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적지 않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하루 16시간을 금식하고 8시간 동안만 식사하는 방식과 일주일 중 이틀은 섭취 열량을 500에서 600칼로리로 제한하는 방식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간헐적 단식이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점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아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체중 감량 효과만 보고 무작정 따라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중장년층의 GLP-1 복용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단기간 체중이 빠지기 쉽습니다. 식사 횟수와 시간이 줄면서 전체 섭취 열량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 섭취가 함께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금식 시간이 길어지면 근육 손실이 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영양학계에서는 중장년층이 간헐적 단식을 할 경우 하루 단백질 필요량을 채우기 어렵고 그 결과 기초 대사량 저하와 체중 정체, 피로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폐경 전후 여성이나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은 안 빠지는데 몸만 더 지친다는 호소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체중 감량 치료에 사용되는 GLP-1 계열 약물을 복용 중인 사람 역시 주의 대상입니다. 약물 자체가 식욕을 억제하는데 여기에 금식까지 더해지면 칼로리와 단백질 섭취가 지나치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일부 사람들에게는 음식에 대한 집착을 키우는 부작용도 나타납니다. 금식 시간이 끝난 뒤 폭식으로 이어지거나 먹어도 되는 시간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시간을 지나치게 이분법적으로 인식하면서 식습관 스트레스가 커지는 경우입니다. 식이상의 병력이 있는 사람에게 간헐적 단식이 재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의료계가 반복해서 경고하는 대목입니다. 네, 누구에게나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분명 일부 사람에게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개인의 나이, 건강 상태,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 수준, 생활 패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전문가들이 유행하는 다이어트법을 그대로 따라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이유입니다. 네, 영양 전문가들은 체중 함량의 핵심은 식사 시간보다 총 섭취량과 영양의 질,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라고 강조합니다. 간헐적 단식을 선택하더라도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피로, 탈모, 근육 감소 같은 신호가 나타난다면 즉시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간헐적 단식은 만병통치 다이어트법이 아닙니다. 내 몸 상태를 점검하지 않은 채 무작정 시작했다면 체중보다 먼저 건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네, 귀뿌리를 문지르는 것이 인삼을 먹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할 일이 없을 때 아래 네 가지 동작을 하루 5분씩만 진행한다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추천합니다. 네, 먼저 귀 문지르기입니다. 귀뿌리 뒤에 예풍혈과 안면혈이 있는데 이명, 난청, 두통, 불면증이 있다면 시간이 날 때마다 많이 문지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은 귓불 문지르기입니다. 풍열을 없애고 열을 내리며 피를 맑게 하고 음을 보양하며 담낭에 좋고 또한 눈을 밝게 합니다. 네, 다음은 귓바퀴 문지르기입니다. 어깨와 목, 목이 아픈 사람은 많이 문지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귓등 문지르기입니다. 고혈압이 있는 사람에게 아주 적합하다고 합니다. 네, 아침 공복에 자주 먹던 음식이 알고 보면 위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속이 불편한 정도를 넘어 위산과다, 복통, 소화불량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사람은 음식에 따라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흔히 건강식으로 알려진 음식들도 공복에는 의외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 공복에 피해야 할 대표 음식들을 아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구마입니다. 삶은 고구마는 포만감이 뛰어나 아침 대용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구마 속 아교질과 탄닌 성분은 위벽을 자극해 속을 쓰리게 만듭니다. 공복 섭취 시 위산 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오렌지입니다. 오렌지는 산 성분이 풍부해 공복에 섭취하면 위 점막을 자극해 속쓰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레몬, 자몽, 파인애플 등 산도가 높은 과일들도 마찬가지로 위에 부담을 줍니다. 비타민 섭취를 위해 아침 과일을 찾는 습관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산성 과일은 반드시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은 도마도입니다. 영양소가 풍부한 도마도는 공복에 먹으면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도마도의 펙틴과 탄닌산이 위산과 결합하면 용해가 잘 안 돼 소화불량을 유발합니다. 위장이 약한 사람은 복통과 더부룩함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아침 단독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나나입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바나나

바나나는 간단한 아침 식사로 자주 선택됩니다. 그러나 바나나 속 마그네슘은 혈중 칼륨과 균형을 깨뜨려 심혈관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공복 섭취 시 위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바나나는 반드시 다른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차가운 우유입니다. 차가운 우유를 공복에 마시면 복부 백만감과 설사가 쉽게 나타납니다.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은 락타제 효소가 부족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위궤양이나 소화기 질환이 있는 사람은 아침 공복에 우유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도시의 끝자락에서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세요. 괜찮아. 오늘도 잘했어.
1: 애비 어제 한국에서 오느라고 피곤해 한다고 절대 깨우지 말랍더구만.
2: 이랬대.
1: 예.
2: 아이가 내 아들아, 난 잘 뒀어.
1: 아유, 잘 뒀었구만. 애비 아들 찍고 받고 할 때 뭐, 이 애민고도 질투날까 하는데.
2: 아, 그랬어?
1: 예.
2: 아이고.
1: 예.
2: 그나저나, 저 길말 친애비한테는 연락했어?
1: 아유, 정말 별거 다 물어보면 이래.
2: 아, 그 길말 친애라고 했는데.
1: 아이고, 아이고, 됐었구만. 난리 식사는 알겠어. 물어는 보지 말고. 어머나, 어머나, 나 어찌가 있었지? 아, 어쩜 간장 양념 아예 해놓고 서리.
2: 아, 내가 가서 올게.
1: 아, 야, 야, 야, 야. 내 대설이 쌍디니 집 가서 더 간장 갖다가 설마?
2: 아,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아이고.
1: 예?
2: 야, 그거 한번 뽑고 가.
1: 아이고, 엿설에 옆집에 쌍디니 내가 자라해야 되지. 이제 토끼 눈처럼 푹 빠져나오겠구만.
2: 짠짠. 아, 여보.
1: 짠짠짠짠.
2: 아이고, 저리도 쏠까? 아버지다. 야, 그 손님들 사이에 올릴 채들을 그 품풀이 정해라. 돈 절대 아끼지 말라. 그래.
3: 아, 고향도 오래간만에 와보니 많이 변했구나 이게.
2: 야, 가만히 서라.
3: 그런데 이게 길맹맹님하면서 내 아들 그것도 솔솔솔 따라다니는 게 이젠 같이 늙는구나. 그래, 아버지 엄마 무사야?
2: 야, 나 무사.
3: 아, 저 이거.
2: 아, 그 아무데나 놓을게.
3: 야, 네 어제야 기분이 별 나타. 어? 무슨 일이니?
2: 아유.
3: 아줌마, 너네 길마이 엄마하고 사투리 되든가, 육투리 되든가?
2: 어? 지금 무슨 소리라?
3: 야, 그런데 넌 어디 여기 와 있니, 어? 아, 너도 길마이 사투리 돼서 왔겠구나. 아들, 아들. 와, 이게 얼마만에 보는 음식들이야. 맛있겠다, 이게, 어? 야, 이거 오늘 미사이구나.
2: 아, 또 저 잘 먹어.
3: 야.
2: 어떻게였어?
3: 야, 너한테 컸겠다. 응? 술 받아라. 왔다. 이치. 자. 자, 들자. 어? 들어라.
4: 야, 술 맞았구나.
2: 나 어제 술한테
3: 니한테 술 맞은 모르지.
4: 그래, 나 몇 살 됐니?
2: 26살이요.
3: 26살? 야, 그러니까 우리 길마이 올해 25이야? 7이 되는가?
2: 거지, 길마이 금년에 26살이요.
3: 무슨 게 26살? 그럼 동갑이구나, 무슨.
4: 야,
2: 이 더러움을 다, 이 다른 사람 어떻게 먹어, 이거.
3: 야, 그렇다, 그거 그쪽에다 끄적아니야. 야, 정말이야.
4: 야, 이 김치 맛있겠다, 야, 어? 먹어보자, 요거, 요거, 요거.
2: 야,
4: 그래도 길마이 엄마한 김치 최고지, 무슨, 어?
2: 야, 그 이빨에 고춧가루 찝혀서.
3: 뭐, 먹었다고? 야, 있니?
2: 다 깨끗하니, 어때, 정말.
3: 야, 니 우리 김마이 어떻게 태어난 줄 아니? 응?
4: 내 김마이 엄마하고 연애할 때, 이제 가수집에서 어찌나 반대를 하든지, 그래서 내 한 번은 능대아리 뜬 달밤에 우리 김마이 엄마 손을 이렇게 참 잡고 옵시밭에 들어가서 이제야.

0: 그렇게 마시니? 어? 그래 다 지혜 안다 지혜. 그래서 우리 기누마이 태어났다는 게요 지혜.
1: 아 됐어 됐어 됐어.
0: 저, 아 가만히 있어라. 내가 물어봐서 하나. 네 지금 기누마이 엄마하고 같이 산 혼남편 봤니?
1: 야 봤어.
0: 그래 어떻대? 내보다 낫대?
1: 어? 어이구 형님이겠소. 얼굴이라는 게 높더라 게 환한 성격이라는 게 서글서글한 게 사람 돼야 되소서. 형님이겠소.
0: 얼굴이 넉지가다고?
1: 야.
0: 그냥 완전히 떡파이겠구나.
1: 야, 어서, 무슨 개라?
0: 야, 떡파이다. 떡파이, 그, 총각이 몸으로 우리 김아용하고 같이 산다며?
1: 야, 어서.
0: 야, 총각이 어디 가서 무슨 세기를 모아다가도 하필이면 아 딸린 김아용하고 사는 거 말이다, 어? 이, 그게, 여쭤, 어떡하지야, 그게.
1: 야, 뭐. 아이, 둘이 좋으면 되지. 거기 무슨 과업 딸리고 무슨 게 상관 있어, 그게?
0: 야, 야, 야, 야, 야. 내 들으려니까나. 그나그나 지금까지도. 자기 자식은 아예 낳고 우리 길 말해서 뭐 친자식이라고 키운다며.
1: 어서 어째?
0: 아 여기 꼭 문제 있다 문제 있어. 여기 문제 있다 말이야.
1: 아 그래. 그저 길 말을 잘 키워서부터 불마요.
0: 야? 야. 좀 너는 생각하며 살아라.
1: 어째?
0: 어? 사람이라는 게야. 그것도 헌신할 때는야. 그게 꼭 목적 있고 헌신하는 게다. 야 이.
1: 아이 무슨 목적이 있단 말이오. 야?
0: 말살아 그랬거나. 야 그랬거나 이게 옳다. 어? 이나 그냥 그랬거나 우리 김마이를 이제 앞을 세워가지고 늙음하게 우리 김마이들 좀 보자는 게 아니야. 야 요게 이제 말까는 얼빠난가 했어. 와 쟤네비구나 요 차.
1: 아 이나 그냥 지 무슨 허망 소리라고. 야
0: 야 야 됐다 됐다 내 허망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야 그러면 이나 그냥 이게 남자 구질도 못하는 나 그냥
1: 야야 야, 그나그나 봤어? 아, 그나그나 봤는가?
0: 야.
1: 그나그나 아예 안, 야, 아, 나는지 못나지 어디야?
0: 야, 야, 야. 뭐 친척이 아니라니. 아니, 무슨 아치 지지벌게 나이라니. 남편이나 대니니.
2: 누구 왔는가?
1: 야, 봐, 누구 왔는가?
2: 아이고, 예, 안쓰지, 안쓰지.
0: 길마요, 엄마.
2: 예? 누구?
0: 야. 어째 나 알아 모르니, 이게. 알아 못 봤나?
2: 누군가?
0: 네요, 네.
2: 네라.
0: 길마야, 아버지. 정말야.
2: 어머나. 어째 뺀치고를 하고 나타나 이래요. 어구 난 놀래라.
0: 야, 아이 김아요 마. 너는 어찌면 이렇게 점점 젊어가오, 야. 야,
2: 아이 저. 아이, 아이고, 정말. 어구 마 뒤에서 딱
0: 뒤에서 하면서. 아, 가자, 앉기야. 김아요 마, 앉어. 야, 앉아.
2: 저 너무.
0: 야, 너는 어째 대답하니?
2: 어구 마나.
0: 너 지금 아이가 아니? 야 이게 정말 눈치 코치 없이 이게 김아요마 얘기하고 야
2: 뭐 몰라서 이러는 것 같은데 내 정식으로 소개하기
0: 싫어. 야
2: 이부 지금 내가 같이 사는 남편입니다.
0: 무슨 일이라? 이
2: 여기 정말
0: 이게 뭐지? 내 무슨 망신했어 이게.
1: 야 아 어디로 가?
0: 어?
1: 내일 길마이 다한테 여기 왔어.
0: 아 그럴까? 난 가겠다 그러면
2: 거기 앉으셔. 간장병사에 싸가지오셔.
0: 그럼 가지 뭐. 안 찍어서 내 뭐.
2: 내 한 가지 물어보기셔. 왜 이렇게 갑자기 나타났을까?
0: 아 우리 김말 찬체를 안 돼서 와서 어째.
2: 이때 그 소식 한 통 없다가 뭐 아버지 자리를 찾으라자고 이랬을까?
0: 아이
2: 집까지 사줬었구만 집까지. 그래서 어제 들어왔었구만 어제. 어찌 뭐 사람이 예전에나 지금이나 뻔뻔스러운 데는 하나도 변함이 없어서 부모는 부모 자격이 있어야 되고 부모는 최소한 자식은 최고일 줄 알아야 되지 계속도 내 한테 준 상처는 그렇다 치겠어. 우리 길만 한테 준 상처는 못 쓰걸러 진짜 내게 쓰는 못 쓰걸러.
3: 여보.
2: 이제 나타나서 무슨 부모 고지라자고 좀더해 자격 있음도 자격 있는가? 내 물어보겠어. 자격 있는가? 있는가?
3: 여보.
2: 어찌 저렇게 또 뻔뻔스러워서.
3: 다. 내일 길가 결혼식인데 우리 다 가.

순안다요어됐다마보가 내가 정말 이번 걸음을 잘 걸은 것 같구나. 오늘 내 와보이 우리 길마에 정말 좋은 아버지를 만났구나.

0: 형님! 아니, 김만 결혼 중인데 아버지 자리를 지켜줘야 되세요! 형님!
1: 아니, 형님! 무슨 자격에 그 자리를 앉는다고? 아이, 저, 추운데, 아, 김 아버지!

가끔 하루를 돌아보면 그래도 마음에 간직할 감사한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감사함을 가슴에 품고 밤하늘의 별처럼 오늘도 행복하고 빛나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이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가끔은 감사한 마음을 나도 모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이나 짐승은 배불리 먹일 수가 있다고 하지만 유독 사람의 마음만은 배부르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그것이 다 우리가 감사함을 모르고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오늘부터라도 감사함을 알고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노력한 것만큼은 대가는 따라오는 법입니다.

늘 이 시간대면 저희 해피 라디오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 항상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흘린 땀방울들이 내일의 큰 결실로 이어지리라 믿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2시 노래 한마당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오늘도 40분간 함께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오정식 작사, 임종철 작곡, 안용수 마복자 가수의 둘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결 융합매체 중심 APP, 연지롱매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칭팅 FM 라디오 앱을 내려받으시고 연지종합광보 차오생위 검색하시면 쉽게 청취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들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 두 APP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라디오 수신 지역이 아니거나 라디오가 없으신 분들은 휴대폰으로 청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웅준 작사, 김득철 작곡, 최승화 가수의 하루가 모여서 함께 불러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63번, 791이 둘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안용수 마법자 가수의 노래입니다.

네, 도레이 도레입니다. 아래는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한자 한자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우리 둘이 정답게 손을 잡고서 둘이 둘이 정답게 손을 잡고서 둘이 둘이 하나로 웃고 있잖아 둘이 둘이 하나로 웃고 있잖아 둘이 둘이 호호하하 넘치는 기쁨 둘이 둘이 호호하하 넘치는 기쁨 둘이 둘이 연분에 단물이 드네 둘이 둘이 연분에 단물이 드네 둘이 둘이 연분에 단물이 드네 드네 둘이 둘이 연분에 단물이 드네 드네 둘이 둘이 행복의 단꿈을 꾸네 둘이 둘이 행복의 단꿈을 꾸네 네, 계속해서 2절 가사입니다. 둘이 둘이 꽃양산 함께 쓰고서 둘이 둘이 꽃양산 함께 쓰고서 둘이 둘이 다정히 걷고 있잖아 둘이 둘이 다정히 걷고 있잖아 둘이 둘이 아기자기 가꾸는 생활 둘이 둘이 아기자기 가꾸는 생활 둘이 둘이 행복의 단꿈을 꾸네 둘이 둘이 행복의 단꿈을 꾸네 둘이 둘이 아기자기 가꾸는 생활 둘이 둘이 아기자기 가꾸는 생활 둘이 둘이 행복의 단꿈을 꾸네 둘이 둘이 행복의 단꿈을 꾸네 네, 2절이 끝나고 2절의 후렴구가 한 번 더 반복됩니다. 둘이 둘이 아기자기 가꾸는 생활 둘이 둘이 행복의 단꿈을 꾸네 반복됩니다.

네, 오정식 작사, 임종철 작곡, 안용수 마복자 가수의 노래입니다. 노래방 번호는 79336번, 79336번입니다. 자, 아래는 1절부터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둘이 둘이 둘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합시다.

마지막에 와서 또 틀립니다. 자꾸 앞에 둘이 둘 길지 않습니다. 둘이 둘의 행복에 얼마나 하죠? 자, 그리고 제일 첫 줄 보겠습니다. 제일 웃줄. 둘이 둘이 정답게 손을 잡고서 손을 잡고 이런 네, 지금 많은 분들 손을 잡고서 손 길게 뺍니다. 아래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웃고

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1절. 둘이 둘이 세 번째 두 글자 두 번째 둘 둘이 깁니다. 둘이 둘이 다 그렇습니다. 내려오면서 명심하겠습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2: 차우생위 검색하시면 바로 또 쉽게 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라디오가 없으셔도 휴대폰으로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아래는 둘이 2절 부분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둘이 둘이라 했습니다. 앞에 둘이 자꾸 이렇게 길게 빼는 분 계십니다. 꼭 고칩니다. 들립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0: 부끄러운 저의 과거였습니다. 저의 수치였고 저의 절망과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전 되도록이면 죽을 때까지 그 아이를 제가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제 아들은 이름마저
1: 저도 그랬다. 동작이나 태도를 보아도 그렇고 하는 일 모든 것을 보아도 도끼를 훔치지 않았다고 볼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거기서 잃어버렸던 도끼를 찾았다. 그런 뒤에 다시 이웃집 아들을 살펴보니 그의 동작이나 태도 그 어디를 보아도 도끼를 훔친 사람 같이 보이는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더란다. 의심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의심스럽게 보인다는 내용으로서 선입관과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해주는 이야기다. 오 원장은 어릴 적에 교과서에서 배운 망부자의 이야기를 황희정이 새삼스럽게 꺼내는 이유를 잘 안다. 매사에 조심스러운 사람인 것도 있지만 연희에 대한 그의 사랑은 남다르다. 연희를 귀하게 여겨 입양하려고까지 했던 사람이다. 황희정의 마음을 잘 알기에 오 원장은 연희에 대한 말을 꺼내기가 조심스러웠다.
2: 상당히 교훈적인 우화지. 나도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는 따지고 싶지 않네. 그런데 이 꼭두의 증세가 하도 심상치 않아서 그만 마음이 조급했던 거네. 미안하네.
1: 이런저런 걱정스러운 대화를 나누다 보니 둘은 어느새 걸어서 오 원장의 집에까지 도착했다. 그냥 헤어지기 아쉬워서 오 원장이 황희종에게 권했다.
2: 여기까지 왔던 김에 들어가서 따뜻한 차 한잔하고 가게.
1: 집 안으로 들어가려던 황희정이 문득 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서 있었다. 앞마당에 쓰다 남은 모래가 햇빛에 유난히 반짝이었다. 갑자기 생각난 듯 황희정이 오 원장에게 물었다.
3: 이 모래를 퍼다 써도 되겠나?
2: 쓰다 남은 거니까 마음대로 퍼가게. 그런데 뜬금없이 모래를 퍼다가 무엇을 하려고?
3: 그건 묻지 말게. 그냥 그럴만한 일이 좀 있네.
1: 말을 마친 황희정이 창고에서 세바퀴밀 차를 끌어내더니 모래를 퍼담기 시작했다. 오 원장은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꼭두의 인형 이야기를 하다가 난데없이 모래를 퍼담고 있으니 친구의 반사적인 행동이 어리둥절하기만 했다. 황희정이 모래를 퍼담는 사이에 오 원장은 팔짱을 끼고 고즈넉히 친구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삽질을 하는 황희정의 등이 활등처럼 휘어보였다. 친구도 인젠 늙는구나 하는 서글픈 마음에 오 원장의 마음 한구석이 짠해 났다. 황희정은 아들을 잃고 난 후 더 빨리 로쇠해지는 것 같았다. 눈시울이 붉어져 고개를 젖히던 오 원장의 눈에 우연히 포도나무 덩굴을 타고 지붕무까지 줄기를 뻗어 올라간 하얀 박꽃이 쏟아질 듯 가파르게 피어있는 것이 들어왔다. 저 아찔한 작은 생명이 아무도 보지 않는 위험천만한 곳에서 아스란히 꽃을 피우고 있구나 싶은 마음에 안쓰러우면서도 경이로웠다. 그것은 생명의 경외였다. 우주 안에서 마주 쓰라쓰라게 피어있는 하얀 박꽃을 담지 않았는가. 이 세상에는 부모가 없어서 홀로 사는 아이 활등처럼 굽어버린 그의 등을 바라보면서 오 원장은 자식을 잃은 상실감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아픔보다 더 크고 처절하리라는 것을 설감하였다.

0: 이보게.
1: 모래를 포담던 황리정이 오원장을 불렀다. 목소리에 환희가 담겨져 있었다.
0: 이게 꼭두의 나무인형이 아닌가?
1: 흐느끼듯 떨고 있는 그의 손에는 나무인형이...
2: 나를 찢었네. 어떤 사람이 가위로 인형을 찔렀다는 꼭두의 말이 맞아떨어지는 대목이 아닌가?
3: 그런데 한쪽 모래색이 좀 달랐어.
4: 인형을 찾았어요?
0: 그래, 찾았다.
2: 뭘까?
4: 이거 어디서 찾았어요?
2: 어디서 찾았냐고? 그건...
1: 오 원장이 대답하기 조절하며 간지럽지도 않은 귀를 벅벅 긁었다. 그것을 지켜보던 황희정이 재빨리 식지로 파란 하늘을 가리켰다.
3: 저기...
1: 그는 꼭두가 모래무지 속에서 인형을 파냈다는 사실을 알까봐 두려웠다. 그것은 꼭두한테 또 다른 어두운 기억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깐. 황희정의 속내를 알아차린 오원장이 뒷말을 이었다.
2: 천사가 하늘에 데려갔다가 다시 보내주었어.
1: 라디오 소설 춤추는 꼭두. 원작의 허련순. 극본의 장선자. 해설의 서윤호. 배역의 김혜연, 정선화, 조일광, 염경필. 제작의 리원모. 31분. 청취자 여러분, 그림자는 밤에 보이는 그림자로서의 첫 번째 뜻이 완전히 어둡지도 않은 푸르스름한 빛을 띱니다. 이때 공기 속에 남아있는 밤의 흔적, 담장과 나무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들이 모두 밤 그림자입니다. 해가 조금씩 높아지면서 햇살이 땅에 닿으면 밤 그림자는 서서히 희미해지고 마침내 사라집니다. 새벽 어둠이라고 흔히 말하지만 밤 그림자라는 말에는 어둠이 무겁게 들여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밤이 남기고 간 부드러운 자취라는 운치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밤 그림자는 밤의 풍경과 새벽의 고요함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아름다운 우리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림자뿐 아니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밤의 기운까지 포착해내는 말이죠.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새벽에 이런 풍경을 놓치기 쉽지만 잠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면 밤 그림자가 거치는 아름다운 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5: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 습곰형 국가 속에 중국 파푸아뉴기니아 수교 50주년과 관련해 파푸아뉴기니아 총독과 촉전을 주고받았습니다.
5: 습곰형 국가 주석이 에스토니아 마디세 대통령의 취임에 촉전을 보냈습니다.
6: 리강 총리가 외담 국회 주석을 접견했습니다.
5: 리강 총리가 뉴질랜드 총리와 통화했습니다.
6: 뉴스 이어 시사 해설과 독집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5: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근평 국가주석이 12일 파푸아 뉴기니아 독립국 다다의 총독과 서로 축전을 주고받으며 양국 수교 50주년을 경축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파푸아 뉴기니아는 태평양 섬나라 지역에서 중국의 좋은 친구이자 좋은 동반자이고 좋은 형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양국이 수교한 반세기 동안 정치적 상호 신뢰가 끊임없이 심화되고 호혜 협력 성과가 풍부했으며 인문 교류가 날로 확대되고 상무 관계가 크게 발전했습니다. 이는 양국 인민에게 복지를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태평양 섬나라 운명 공동체 구축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파푸아 뉴기니아의 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한다면서 다다의 총독과 함께 노력해 양국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전통적 진선을 이어가고 각 분야 교류 협력을 강화하며 중국 파푸아 뉴기니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도록 이끌어 양국 인민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다의 총독은 수교 50년 동안 파푸아 뉴기니아 독립국과 중국 관계가 크게 발전해 양국과 양국 인민에게 혜택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아 독립국은

0: 중국과의 오랜 친선을 소중히 여기며 한계 중국 원칙을 확고히 준수하고 양국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상무관계가 지속적으로 심층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국무원 리강 총리는 파푸아 뉴기니아 독립국 말라페 총리와 서로 축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리강 총리는 중국은 파푸아 뉴기니아 독립국과 함께 노력해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중국, 파푸아 뉴기니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끊임없이 전진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말라페 총리는 파푸아 뉴기니아 정부는 파푸아 뉴기니아의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중국의 중대한 기여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아는 오랫동안 견지해온 한계 중국 원칙을 계속 준수하고 중국과 각 분야의 호혜 협력을 심화해 양측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끊임없이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1: 습금총 국가 수기 11일 율례 마디세에게 축전을 보내 그가 에스토니아 공화국 대통령에 취임한 것을 축하했습니다. 습금총 주석은 중국과 에스토니아는 전통적인 친선을 갖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양국 관계는 안정적인 발전세를 유지해왔고 대만 분야의 교류와 협력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진전을 이루어 양국 인민에게 복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는 중국 에스토니아 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합니다. 나는 마디세 대통령과 함께 올해 양국 수교 35주년을 계기로 정치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호의 협력을 확대하며 인문 교류를 넓혀 쌍무 관계의 시대적 내포를 지속적으로 풍부하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0: 습근평 총서기는 국가 공문을 주체로 하고 자연보호 구역을 기반으로 하며 각종 자연 공문을 보완으로 하는 자연 보호지 체계를 조속히 구축함으로써 대표적인 자연 생태계와 희귀종의 서식지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생태문명 사상의 지도 아래 우리나라의 첫 국가공무원 조성은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중국 특색 국가공무원 제도 체계가 기본적으로 구축됐고, 중점 지역의 자연 생태계 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됐으며, 대표 종군집의 개체수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남 열대우림 국립공원에서 연구진은 최근 정다산 청마의 생육 범위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정다산 천마는 연구진이 3년에 걸친 추적 조사 끝에 확립한 신종입니다. 해남대학 작물학 박사 진지형은 정다산 천마처럼 부생하는 난초와 식물은 생태 환경이 좋아져야만 이곳에서 자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해남 열대우림 국립공원 조성과 보호 성과를 보여주는 동시에 해남의 생물 다양성이 매우 풍부하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생태계의 다양성, 안정성, 지속성을 높이는 일을 늘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2021년 10월,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이 삼강원, 참대곰, 동북호랑이와 표범, 해남 열대우림, 무이산 등 첫진의 국가공원들을 공식 설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이 국가공원을 중심으로 한 자연보호구역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자연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자연 경관이 가장 독특하며 자연 유산의 정수가 가장 풍부하고 생물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지역들을 점차 국가공원 체계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공원의 설립으로 중요한 생태 공간을 대규모로 전요소적으로 그리고 통합적으로 보호하고 복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5년간 각 국립공원은 산과 물, 숲, 밭, 호수, 초지, 사막의 통합적인 보호와 체계적 관리에 힘을 모아 서식지 복원과 인위적 활동 관리 등 일련의 조치를 시행하면서 지역 생태 기반을 지속적으로 공고해 왔습니다. 중화의 물탑으로서 삼강원 국가공원의 수온 함양 능력이 뚜렷하게 강화됐고, 황하 발원지인 마다현에서는 1,000개의 호수가 서로 아름다움을 겨루는 생태적 절경이 다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삼강원 국립공원 관리국 유지상 부국장은 삼강원 국립공원의 생태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흑토탄과 퇴화한 조치 등을 복원하고 정비관 면적이 루게로 5,067평방킬로미터에 달하며 장강 황하 난창강의 성박 단면 소질이 오랫동안 2급 이상의 우수 기준을

0: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년간 대표 종보고에서 역사적인 돌파를 가져왔습니다. 삼강문 서장경량 개체군이 7만 마리 이상으로 회복됐습니다. 해남 긴팔원숭이 개체군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체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긴팔원숭이류 개체군으로 됐습니다. 참대곰 국립공원은 야생 참대곰의 국부족 개체군의 생태 통로를 개방해 전국 야생 참대곰의 70% 이상을 보고했습니다. 참대곰 국립공원 섬서관리국의 호명위 부국장은 섬서성은 사천 감숙등성과 수평연계를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성간 공동순찰은 세계성 보호 업무에 고정된 조치로 됐습니다. 그리고 13개의 다지역 생태회랑을 구축해 정보 상호 연계, 법 집행의 통일, 연구 협력의 연계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생태보호와 민생 개선이 함께 추진됐습니다. 각 국립공원은 생태보호의 레드라인을 엄격히 지키는 동시에 생태관리와 생태보상 등 방식으로 주민들의 근거리 취업과 소득 증대를 이끌어 약 5만 명의 지역 주민이 국립공원 생태관리원으로 채용됐습니다. 무의산 국립공원 복권 동목보호소에서 진필동은 산림보호사이자 현지 차 농가이기도 합니다. 진필동은 산림보호원으로 돼 큰 산을 잘 지키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차를 재배할 수 있게 돼 마을 주민 모두에게 가장 큰 복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은 생태관리와 인간과 자연의 공생이라는 새로운 경계를 탐색하는 데 핵심적인 힘으로 됩니다. 설산과 림해 사이에 설치된 적외선 카메라에서 드론 순찰 때 이르기까지 그리고 하늘을 누비는 위성 원격 탐사에 이르기까지 국가공원은 하늘과 지상을 아우르는 통합관측 네트워크 구역에 그치던 것에서 전 세계 최대 규모의 국립공원 체계랑 조성, 생물 다양성 보호의 중대 공정을 과학적으로 추진하며 생태 보상과 영리 봉사 등 정책을 한층 더 보완해 민생 개선을 촉진할 것입니다.
1: 공문 의리강 총리가 12일 북경에서 윈남 전 다인문 국회 주석을 접견했습니다. 의리강 총리는 올해 4월 총석이며 국가수석인 습금평 타이문은 윈남은 한계 중국 정책을 확고히 견제하고 량당과 량국 최고 지도자의 중요한 공감대에 따라 전략적 의미가 있는 더 높은 수준의 윈남 중국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왕동명이 회견에 참가했습니다.
0: 국무원 리강 총리가 12일 요청에 응해 뉴질랜드 락센 총리와 통화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현재 중국과 뉴질랜드 관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재반 분야의 협력이 끊임없이 새로운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제정세는 여전히 복잡하게 변하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세계 경제를 지속적으로 충격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뉴질랜드는 모두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지지자이자 실천자로서 더 많은 소통과 협력을 추진해야 합니다. 내년 중국과 뉴질랜드는 수교 55주년을 맞이합니다. 중국은 뉴질랜드와 함께 전통적
1: 위원장이 11일 북경민대회당에서 윈남 국회 전 타인만 주석과 회담을 갖고 중국과 윈남 립법기구 합동위원회 제2차 회를 공동 주재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올해 4월 총석이며 국가수석인 습분평과 총석이며 국가수석인 또름이 성과적인 회담을 갖고 더 높은 수준의 전략적 의미를 지닌 중국 윈남 운명 공동체 구축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윈남과 함께 량당 량국 최고 지도자의 전략적 지침에 따라 중국과 윈남 운명 공동체 건설을 심화해 나갈 것입니다. 량측은 전략적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고 상호 지지를 확고해야 합니다. 실무적 협력을 심화하고 인프라 연계를 추진하며 인공지능, 청정 에너지 등 신흥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민의 기반을 다지고 문화 등 분야의 교류를 심화해야 합니다. 다자 협력을 긴밀히 하고 4대 글로벌 창의를 공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중국은 윈남을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과 함께 평화롭고 안녕하며 번영하고 아름다우며 친선적인 5대 공동의 삶의 터전을 건설할 것입니다. 조락재

0: 위원장은 중국 전국인대는 위엔남 국회와 함께 량당 량구 최고 지도자의 중요한 합의 리행을 조선으로 립법기구의 직능과 책임에 기반하여 협력 수준이 한층도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기 교류 기제를 잘 구축하고 활용하며 립법, 감독 등 업무 경험을 공유해야 합니다. 호의 협력에 법적 문서 리행을 독려하고 더 공정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전 타이먼 주석은 량당 량국 최고 지도자의 전략적 인도 아래 윈남 중국 관계와 전략적 의의를 지닌 운명 공동체 건설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윈남은 중국과의 관계를 대외 정책의 전략적 선택이자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으며 전략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경제 무역 투자, 인프라, 과학기술 등
1: 문화 전송과 발양, 중외 교류 협력 증진 등에서 적극적으로 기여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홍화 리국호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과 유럽은 동반자적 지위와 협력의 기조를 견제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8일부터 9일까지 중국과 유럽 무역투자협의체 제2차 정례회의가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양측은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론을 통해 4대 분야를 아우르는 16개 성과 공감대 목록을 마련했습니다. 양측은 2027년 3월에 기재 제3차 정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중국과 유럽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관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리는 의지와 지혜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마찰이 격화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피하고 있음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AFP 등 국제 언론은 중국과 유럽이 무역, 투자, 시장 진입 등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고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으며 외부의 우려를 완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과 유럽 동맹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이고 주된 기조는 협력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유럽 동맹 내부에서 보호주의가 부상하면서 일부 정치인들이 이른바 중국의 생산 능력 과잉, 중국 유럽 경제 무역 불균형 등 잘못된 논의를 부각함으로써 중국과 유럽의 정상적인 경제 무역 협력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중국과 유럽은 브뤼셀에서 중국유럽 무역투자협의 기재 첫 회를 열었습니다. 이 기재를 설립하기로 합의한 목적은 장관급 무역투자 정책 대화를 강화하여 양자 관계를 안정시키고 더 균형 있게 만드는 데였습니다. 이 기재는 무역투자 균형, 수출 통제, 지식재산권, 세계 무역기구 개혁 등 네 가지 핵심 분야로 구성돼 양측의 핵심 관심사를 포괄합니다. 이번 정대회의에서 양측은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중국 유럽의 핵심 무역 동반자 지위를 재확인하고 세계무역기구원은 가장 큰 성과는 양측이 외부의 큰 관심을 받은 자동차 문제를 후속 협상의 궤도에 올려놓았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중국과 유럽 경제무역협력의 가장 대표적인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양측은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무역에 대해 양해를 이루었고 전기차 반보조금 사건과 관련한 기업 가격 약속 및 재심사 절차를 계속 진행함으로써

0: 사태의 격화를 피하고 중국 기업의 실질적인 수출 이익을 강력히 보호했습니다. 또한 몽록은 수출 통제와 지식 재산권 등 분야에서도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중국과 유로 무역 투자 협의 기제와 고도를 갖추는 단계에서 성과를 내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세계 2대 주요 경제체인 중국과 유럽이 경제 무역 교류에서 의견이 보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대부분 상품 무역 적자라는 단일 지표에만 기반하고 있어 봉사 무역 흑자의 사실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유럽동맹의 대중국 봉사 무역 흑자는 484억 달러에 달합니다. 지식재산권 사용료만도 중국은 매년 유럽동맹에 거의 100억 유로를 지급해야 합니다. 봉사무역과 상품무역을 종합평가에 포함하면 량 측의 전체 무역 불균형 정도가 현저히 축소됩니다. 중국의 흑자, 유럽의 리기야말로 중국과 유럽 무역의 진짜 모습입니다. 사실상 중국은 유럽 문제의 근원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동반자입니다. 올해는 중국 15차 5기는 전난 계획의 시작 해입니다. 15차 5기는 전난 계획 기간에는 대외 무역의 질적 향상과 효율 제고를 촉진하고 수출입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며 기술, 제품, 봉사 수입을 상대하는 목록을 개정하고 외자 진입, 부족 목록을 축소할 예정입니다. 이는 유럽 동맹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에 더욱 넓은 시장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중국 유럽 동맹 상공회의소가 5월에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68%가 중국 내 사업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공적인 개최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중국은 일관되게 개방과 협력을 견지하고 평등한 대책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이러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던 중앙방송.
1: 이런 생활방식, 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정치적 판단력과 정치적 리해력, 정치적 집행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자. 2020년 12월 24일부터 25일. 이 글은 습근평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민주생활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연설의 요지입니다. 우리 당은 이제 곧 창건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의 창건을 시작으로 신중국의 창건을 거쳐 개혁개방에 이르면서 천지개벽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특히 18차 당대회 이래 당과 국가의 사업에서 역사적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근본 원인을

0: 당의 일관된 정치적 우위입니다. 당이 인민을 영도하여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정확한 정치적 방향을 거듭 증명했습니다. 정치적 판단력을 강화하려면 국가의 정치 안전을 첫자리에 놓고 인민을 중시하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근본으로 해 정세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현상과 본질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행위의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려내고 위험과 도전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앙정치국의 동지들은 당과 국가사업의 전 국면과 관련되는 근본적, 전반적, 장기적인 문제를 잘 사고해 전략성, 체계성, 전망성 연구 계획을 강화함으로써 중대한 문제와 관건 고리에서 두뇌가 특별히 명석하고 해안을 가져야 하며 일반적인 사무에서 정치적 문제를 발견할 줄 알고 경향과 조짐이 보이는 문제에서 정치적 단서를 발견할 줄 알고 복잡 다단한 모순 관계에서 정치적 논리를 파악할 줄 알아야 하며 시종 정치적 입장이 흔들리지 않고 정치적 방향이 기울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를 중시하려면 반드시 정치적 이해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지도 간부 정치적 집행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지도 간부, 특히 고위급 지도 간부는 당중앙의 정신에 자주 비추어 대조해 보면서 당중앙에서 제창하면 결연히 호응하고 당중앙에서 결정하면 견결히 집행하고 당중앙에서 금지하면 절대 하지 않으며 당중앙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영도를 확고히 수호함으로써 뒤처지지 않고 어긋나지 않으면서 당중앙의 정신을 애누리 없이 관철 실시해야 합니다. 최저선적 사고와 문제의식을 시종 업무 수행에 일관시켜 미세한 조짐을 통해 본질을 꿰뚫어 보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책임의식을 강화하여 진심으로 책임을 알고 전력으로 책임을 지고 실제적 행동으로 책임을 이행하여야 하며 과감하게 문제를 직시하여야지 모순을 회피하거나 문제를 덮어 감추지 말아야 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과감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치를 중시하려면 반드시 자신을 엄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중앙정치국의 동지들은 반드시 수양을 쌓고 스스로를 단속하며 시종일관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시시각각 스스로 자중하고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경계하고 스스로 동교하여야 하며 홀로 일을 처리할 때나 일이 갓 발생한 때나 사소한 일에서나 인간 교제에서나 반드시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목숨을 아끼듯이 자신의 지조를 지켜 티없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솔선수범하여 가정을 청렴하게 다스리고 앞장서서 특권을 반대해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변의 창 프로입니다. 도시 지하 도관망은 도시 운행을 보장하는 생명선이자 대중의 안전을 수호하는 민생 보장선입니다. 2025년부터 도문시는 도시 배수 및 침수 방지 단점과 취역 부분을 예의주시하면서 배수 및 침수 방지 시설 개조 건설 대상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우수 배관망 개조 공사를 힘써 추진했습니다. 일전 명성도와 문화거리 교차 지점의 배수 및 침수방지 개조 공사 현장에서 기계동음이 요란하게 울리는 가운데 작업이 일사불란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공사는 도관망이 노화되고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등 취약한 부분을 겨냥해 배수시설 표준화 승격 작업을 정밀하게 펼쳤습니다. 현재까지 통상구 거리, 도문대로, 신성거리, 연흥골목, 휘망로, 동심로, 개선로 등 구간의 시공을 순조롭게 완성하고 주요 우수 배관 만여 미터를 부설했습니다. 총 1억 8,200만 원이 투입된 도로가 일매지기해지고 농가가 가지런히 늘어서 있었습니다. 전에 잡동산위로 뒤덮였던 구석구석의 빈 공간은 아담한 정원, 남새밭으로 탈바꿈했고 집 주변은 푸르게 단장되어 한 폭의 화폭을 이루었습니다. 마을 환경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촌에서는 울타리를 아름답게 꾸미고 마을 길도 날마다 말끔히 청소합니다. 촌민들도 앞다투어 집안 팎을 정갈하게 정돈합니다. 거주 환경이 쾌적해지고 앞날에 대한 기대가 생기니 누구도 뒤처지려 하지 않습니다. 촌민 위수영의 말에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기대가 배어 있었습니다. 동강촌에서 일어난 변화는 바로 량강진에서 주거 환경 수준을 전역적으로 향상시킨 생동한 축소판입니다. 양강진에서는 가을철 마을 청결 행동을 계기로 마당 정돈을 향촌의 전반 면모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장벽점으로 삼아 마을 환경 정비가 부분적 지역으로부터 전역으로 확대되도록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동강촌에서는 촌당지부와 당원, 간부들이 솔선해 청소부와 선전원을 자처했습니다. 이들은 집집마다 방문해 촌민들을 동원해 마당을 정돈하고 잡동사니를 분류하며 빈틈을 남기지 않고 청소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이들의 시범 인솔하에 촌민들도 적극적으로 빗자루와 삽을 들고 집 주변의 청결을 유지하고 농기구와 뗄나무를 잘 정돈해 뜨락이 너저분하고 모질싸던 데로부터 질서정연하게 바뀌게 했습니다. 깨끗함, 정갈함과 아름다움을 비기는 것은 촌민들 사이에서 새로운 풍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강촌의 치리 성과를 전형으로 삼아 량강진은 마당 정돈 더하기 상시화 관리 보호 더하기 우수 평리 경제의 조합 방법을 여러 촌에 보급하고 전형 사례를 일반화하면서 전역에서 정돈 사업을 펼쳤습니다. 이를 통해 초민들이 주동적으로 환경 치리에 참여하려는 내생 동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양강진에서는 정성을 다해 향촌의 면모를 가꾸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정의 작은 아름다움으로 향촌 지능의 큰 아름다움을 그려내고 여러 민족 대중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고품질 생활을 누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연변의 창 프로를 마칩니다. 순대, 떡, 냉면, 김치, 비빔밥 등 조선족 전통의 본연의 맛과 새로운 음식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이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백합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새하얀 백합꽃이죠. 네, 꽃말은 순결, 변함없는 사랑, 은은한 향기와 우아한 자태로 꽃다발 선물로 자주 쓰이는데요. 우리 식탁 위에서도 백합과 식물을 흔히 만날 수 있습니다. 대파, 마늘, 양파, 부추

저 PD의 FM데이트. 네,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Dance to Death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 PD의 FM데이트. 네, 오늘은 마음의 소리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의 소리 코너.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또 참여 문자 기대하고 있고요. 재밌는 주제에 맞는 또, 직접 겪은 경험담. 그리고 주위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첫 번째로 보내주신 참여 문자. 친구랑 동거할 때 음식 만드는 것 때문에 많이 싸웠습니다. 아주 간단한 라면도 친구는 스프 먼저 넣는 편이고요. 저는 나중에 넣는 편인데 그것 때문에 싸웠던 기억이 나네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제 다음 참여 문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자친구랑 밥 먹고 있는데 내가 너무 빨리 먹는다는 이유로 다퉈봤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것도 단둘이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뭔가 상대방이 엄청 빠른 속도로 드시고 나면 괜히 눈치 보이고 이걸 더 먹어야 할지 마음 편히 또다 먹어도 괜찮을지 괜히 눈치 보이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마 이제 연애 초창기나 네, 또 연인 사이면 금방 만났을 때는 이런 문제, 사소한 문제도 또 맞춰가야 할 필요가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물어볼 상황이면 정성스럽게 문자를 했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당연히 이응이응 하고 딱 보내면 당연히 뭔가 네, 실망감도 들 거고 뭔가 기분이 다운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것 같아요. 네,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당연히 또 기분 나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참여 감사하고요. 네, 두분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친구가 권장하는 스타일대로 코디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분명 또 본인한테 더잘 어울리는 그런 또 스타일을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마음의 소리 코너.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이에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쉽지만 인사드리겠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시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이곳에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도 잘해냈습니다. 희망찬 내일을 기대해보며 희망을 그려보는 하루 마무리해보길 바랍니다. 하루 동안 쌓였던 걱정은 잠시 잊어버리세요. 밤하늘의 별 하나하나가 오늘 저녁엔 당신의 소원으로 빛날 것입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에서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세요. 괜찮아. 오늘도 잘했어. 그 한마디가 내일의 당신을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서품 부모 자격 감상합니다.

0: 和本列佛扎，哎呦，我
1: 今天要等我那个。走，我们加油。扎啦扎啦扎啦扎啦扎啦扎啦扎啦扎啦扎啦扎啦扎啦扎啦扎啦扎啦扎啦扎啦扎啦扎啦扎啦扎啦扎啦扎啦扎啦扎啦扎啦扎啦扎啦扎啦扎啦扎啦扎啦扎啦扎啦扎啦扎啦扎
0: 아이고어이구어서그만예식장나가고
1: 벌써가서
0: 예
1: 아어제나같이가자고했더니
0: 아이고지혜비어제한국에서오느라고피곤해한다고절대깨우지말랍더구만
1: 기렵대
0: 예
1: 아이가내아들아난잘뒀어
0: 아유잘뒀었구만애비아들찍고받고할때뭐이예민것도질투날까하는데
1: 아기렵소예원래쟤들그풍풍이정해라돈절대아끼지말라어그래
2: 아
1: 오양도오래가많이와보니많이변했구나이게야가만히서라그런데이게길마요마재혼했다는소문이있던데혹시집에남편있지않을까아옳지남편이한국에나갔댔지계십니까
3: 예
1: 자누구신도
4: 아야아이게미안합니다
1: 아야
4: 야니만복야야
1: 야어서
4: 야옳구나야이게얼마만이야
1: 야야야
4: 야오래가만이다오래가만 그래그냥남편집에남편이가놀랬지야이게
1: 야그런데어제길마요마는
3: 아야야아이제저쌍대네집에나갔어
4: 너도야늙었다늙었어 아때니나를야헤님헤님하면서내도그때솔솔솔솔따라다니는게이젠같이늙는구나그래아버지엄마무사야
3: 야다무사
4: 아저이거
3: 아그안테나놓을게
4: 야니어제야기분이별나타어무슨일이니
3: 아아유
4: 아줌마너네길마요엄마하고사투리되든가육투리되든가
3: 지금무슨소리라
4: 야그런데너는어째여기와있니어아너도길마에사투리돼서왔겠구나 아들아들와이게얼마만에보는음식들이야맛있겠다이게야이거오늘미사이구나
3: 아나나또저잘먹었어
4: 야
3: 또죽였어
4: 야이
3: 거맛있겠다궁구댕기는거하겠다
4: 야야됐다됐다술이나가져와라
3: 무슨술이
4: 아니술은모른다내가가져올게아길마요마똥돼서는어디에있을까옛날에는여기있지 봐라봐라야야야땅여자리다여자리야길마요마는어찌보면옛날이나지금이나한결같니어비난때라고는뭐아야야근데저침대어째저짝에니아옛날에는이짝에서는되게
3: 무시겠어
4: 아됐다됐다됐다니어찌다우리집왔는데야술이나한잔하자어 야너하도컸겠다응술받아라왔다으차자자들자어들어라야술맞았구나
3: 나어제술한테
4: 니애째술맞은모르지야그래나몇살됐니
3: 26살요
4: 26살야그러니까야우리길마에올해25이야7이되는가
3: 거지길마에금년에26살이요
4: 무슨게26살그럼동갑이구나무슨
3: 야 이더러운사람이다른사람은어떻게먹어이거
4: 야그렇다그거그쪽에다끄서가니야야정말이야 야이김치맛있겠다야어먹어보자여거여거여거
3: 야
4: 그래도길마요마한김치세가지면서어
3: 야그이빨에고춧가루찝혀서
4: 뭐뭐먹었다고 야이미
3: 야깨끗하니 어때정말
4: 야

0: 내 나타나서 무슨 뭐먹고 지나자고 좀 더해. 자격 있음도 자격 있는가 내 물어보겠어. 자격 있는가 있는가
1: 여보.
0: 어찌 저렇게 좀 뻔뻔 들었어.
1: 다다다 내일 길가에 결혼식인데 우리 다 같이 술이나 한다 하여. 어 됐다 마보가 내가 정말 이번 걸음을 잘 걸은 것 같구나. 오늘 내 와보에 우리 길마에 정말 좋은 아버지를 만났구나.

0: 형님! 아, 기말 결혼 중인데 앞뒤 다리를 지켜줘야 되세요. 형님!
1: 아이고.
0: 형님!
1: 그네 무슨 자격에 그 자리를 앉는다고. 아이, 저 추운데. 아, 길마 아버지!

가끔 하루를 돌아보면 그래도 마음에 간직할 감사한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감사함을 가슴에 품고 밤하늘의 별처럼 오늘도 행복하고 빛나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이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가끔은 감사한 마음을 나도 모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이나 짐승은 배불리 먹일 수가 있다고 하지만 유독 사람의 마음만은 배부르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그것이 다 우리가 감사함을 모르고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오늘부터라도 감사함을 알고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노력한 것만큼은 대가는 따라오는 법입니다.

늘 이 시간대면 저희 해피라디오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 항상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흘린 땀방울들이 내일의 큰 결실로 이어지리라 믿으면서 저는

내 소리에 적당한 규율의 합성체인 음악, 내게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버린 음악. 소리로 하여금, 가사로 하여금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심어준 공기의 파동이 만들어낸 예술, 음악. 네, 오늘도 그 음악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 음악의 향기에서 들을 첫 곡입니다. 김선희, 류미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영원한 조국의 부강을 위해.

아름답지 않은 들꽃이 모여서 장관을 이루면 사람들은 감탄을 하면서도 꺾어가지 않고 싶습니다.

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없이는 못 사는 세상이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자신에게 무엇이 남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누는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편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던 영혼의 순수함에서 생겨나지 않을까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주는 것에 더 림색한 세상입니다. 하나를 가지면 다른 하나를 더 가지고 싶고 하나를 가지면 또 다른 하나를 더 가지고 싶은 사람의 헛된 욕망. 고장난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뿐이 아닐까요?

네, 우리가 무언가에 실증을 낸다는 것은 만족을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처음 가졌던 나름대로 소중한 느낌들을 쉽게 잊어가기 때문이죠. 네, 내가 왜 이 물건을 사게 됐던가?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됐던가? 내가 왜 그런 다짐을 했던가? 이렇게 하나 둘 곱씹어 생각하다 보면 그 처음에 좋은 느낌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생각은 늘 변화합니다. 늘 같을 수는 없겠죠. 네, 악기와도 같습니다. 그 변화의 현위에서 각자의 상념을 연주할지라도 현을 이루는 악기 자체에 소홀하면 좋은 음악을 연주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는 늘 변화를 꿈꾸지만 사소한 무관심,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에 이따금 불협화음을 연주하게 되는 거죠. 네, 현인들은 말하거든요. 가장 소중한 것은 언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까이 있다. 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행복은 결코 누군가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죠. 네, 지금 눈을 새롭게 뜨고 주위를 바라보십시오. 늘 사용하는 구형 휴대폰, 네, 어느새 손에 익은 볼펜 한 자루, 잠들어 있는 가족들, 그리고 나를 기억하는 친구들, 사랑했던 사람, 또 지금 사랑하는 사람. 네, 먼저 소중한 느낌을 가지려 해보십시오. 먼저 그 예전의 그 마음을 되살리고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네, 당신은 소중한데 그들은 그렇지 않다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떠올렸던 그 마음, 네, 그들로 인해서 잠시나마 가졌던 그 마음, 볼펜을 종이에 극적이면서 고르던 그 마음, 네, 처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졌었던 때를 떠올리면서 엷은 미소를 짓는 멋진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선물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선물해 보십시오. 네, 오늘 옷 참 잘 어울려요 라고 웃으면서 먼저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리학군 가수의 노래입니다. 拥抱曙光.

있습니다. 네, 요컨대 느끼는 그대로 솔직하게 느끼면서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닌 나의 인생을 사는 게 가장 현명한 삶의 방식이 아닐까요? 네, 계속해서 다음 곡 듣겠습니다. 박은화 가수의 연결축복.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아홉 번째 명작, 책의 명작선에 수록이 된 지혜편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돈키호테 이 소설은 결코 단순한 익살이나 풍자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키호테형 인간이라는 말도 그래서 생겨난 건데요. 프랑스 비평가 에이티보데는 인류 최고의 책이라고 했고 또 다른 비평가들 역시 진정한 인간을 그린 우물로 다가선 것이었다. 마부가 우물에 놓여진 갑옷을 치우려고 할 때였다. 목숨이 아까우면 갑옷에서 손을 떼거라. 하지만 마부는 미친 사람의 헛소리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 그래서 대뜸 갑옷을 집어든 채 옆으로 휙 던져버리고 말았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돈키호테는 창을 높이 들었다가 있는 힘껏 마부의 어깨를 내리쳤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마부는 한마디 소리도 질러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고꾸라지고 말았다. 하지만 돈키호테는 쓰러진 마부는 아랑곳하지도 않았고 갑옷을 도로 우물 위에 올려놓고 불침번을 서는 것이었다. 그 과정을 지켜본 마부의 동료들이 달려와 돈키호테에게 돌팔매질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돈키호테는 필사적으로 버티면서 우물을 떠나지 않았다. 주막집 주인이 나서서 미친 놈이니 싸움에 휘말려들지 말라고 마부들을 말렸다. 그렇게 해서 마부의 동료들은 다 돌아갔지만 돈키호테는 여전히 우물을 지키고 있었다. 일이 묘하게 흘러가자 장난으로 돈키호테를 골려주려던 주막집 주인도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주인은 한시라도 빨리 기사 임명식을 치러주고 재수없는 기사를 떠나보내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아침이 되자 주막집 주인은 아이에게 촛불을 들고 오라고 한 다음 돈키호테를

흥분거렸다. 이리야! 성주에게 인사를 마친 그는 로신한테에게 박차를 가해서 앞으로 달려갔다. 주막집 주인은 어서 빨리 그를 내보내기 위해서 숙박료를 달라는 말도 하지 못했다. 한참을 달려가던 돈키호테는 기사라면 반드시 돈과 깨끗한 속옷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 라고 하던 주막집 주인의 말을 떠올렸다. 그래서 하인도 하나 구할 겸 고향을 향해서 말을 몰았다. 돈키호테는 집으로 돌아와 피곤에 절은 몸을 추슬렸다. 그리고 나서 이웃 마을의 어리숙한 농부 한 사람을 깨웠다. 내가 모험에서 공을 세워 왕으로부터 섬이라도 하나 하사를 받게 된다면 자네를 총독으로 임명할 걸세. 어리숙한 농부는 결국 돈키호테를 따라 나서기로 했다. 그의 이름은 산초 판사였다. 돈키호테는 농토를 팔아 상당한 돈을 마련한 다음 투구와 갑옷을 손질했다. 그리고 산초 판사에게 떠날 날짜를 알려주면서 준비할 것들을 일러주었다. 나리, 저에게 좋은 당나귀 한 마리가 있는데 그걸 타고 가면 안 될까요? 당나귀라는 말에 돈키호테는 잠시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 어떤 책에도 당나귀를 탄 시종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던 것이었다. 하지만 무례한 기사를 만나면 말을 빼앗아 산초에게 주겠다는 생각을 하며 그의 정을 허락해 주었다. 깨끗한 속옷을 잔뜩 챙긴 돈키호테와 산초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마을을 홀쩍 떠났다. 산초 판사는 섬의 총독이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아무리 큰 섬이라도 잘 다스릴 자신이 있었던 것이다. 나리, 제게 하신 약속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요. 하하, 별 걱정을 다 하는구나. 총독뿐이냐. 나중에 내가 영토가 많은 왕국을 차지하게 된다면 그 중에 한 나라를 줄 것이야. 그러면 너는 왕이 되겠지. 제가 왕이 된다면 제 마누라는 왕비가 되고 제 자식들은 왕자와 공주가 되겠군요. 돈키호테와 산초는 그런 말을 주고받으며 걸음을 옮겼다. 그렇게 한참을 걷던 돈키호테 걸음이 우뚝 멈추었다. 그러더니 이렇게 소리쳤다. 산초, 저길 보아라. 저기에 무례한 거인이 30명도 넘게 버티고 섰구나. 오늘은 저 녀석들과 한판 겨뤄봐야겠다. 산초는 돈키호테가 가리킨 곳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30-40개 정도의 풍차가 날개를 돌리며 서 있었다. 거인들이라니요? 대체 어디에 거인이 있단 말입니까? 바로 저놈들 말이다. 긴 팔을 이리저리 흔들고 있지 않느냐? 돈키호테는 다시 한번 창을 들어 풍차를 가리켰다. 산초 판사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잘 보십시오, 나리. 저기 서 있는 것은 모두 풍차입니다. 팔처럼 보이는 건 풍차 날개고요. 넌 도대체 아는 게 없구나. 저놈들은 분명히 거인들이야. 흥, 너 겁이 나는 게로구나. 그럼 너 여기 서서 보기나 해. 내가 싸우는 동안 기도나 하고 있으라고. 말을 마친 돈키호테는 망설이지 않고 앞으로 달렸다. 나리, 그건 풍차라니까요. 뒤에서 소리치는 산초를 무시를 세상에 맙소사. 산초 판사가 당나귀를 몰아 달려가 보니 돈키호테는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쓰러져 있었다.

0: 상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2018년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 북경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한 기조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제아프리카 중국 기업 사회 책임 연합의 창립을 지지할 것이며 아프리카 국가와의 본위 화폐 결제 협력을 계속하고 아프리카의 단일 항공 운송 시장의 건설을 지원하고 중국 아프리카 직항 항공편을 더 많이 개설할 것이고 아프리카 국가 및 그 금융 기구가 중국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데 편리를 제공해 줄 것이며 다자간 규칙과 절차를 지키는 전제하에 아프리카 국가가 아시아인 프라투자은행, 신개발은행, 실크로드 기금 등 자원을 더욱 잘 이용하도록 지지할 것입니다. 세제로 무역 원활화 행동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의 상품, 특히 비자원형 제품의 수입을 늘리고 아프리카 국가가 중국 국제 수입 방담회에 참가하는 것을 지원하며 아프리카 최빈국의 방담회 참가 비용을 면제해 줄 것이고 시장에 대한 감독 관리 및 해관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아프리카를 대상해 50개 무역 원활화 프로젝트를 실시할 것입니다. 중국 아프리카 브랜드 홍보 활동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것이고 아프리카 대륙의 자유무역국 건설을 지원하고 자유무역 의향이 있는 아프리카 국가 및 지역과 계속 협상을 전개할 것이며 중국 아프리카 전자상거래 협력을 추진하고 전자상거래 협력 기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넷째로 녹색 발전 행동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50개 녹색 발전과 생태환경보호 원조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중점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해양협력, 황막화 예방 퇴치, 야생동식물 보호 등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고 중국 아프리카 환경협력센터의 건설을 추진하고 환경정책을 둘러싼 교류와 대화, 환경문제에 대한 합동연구를 강화할 것이며 중국 아프리카 녹색 사절 계획을 실시하고 아프리카의 환경보호 보호관리 계획을 실시해 아프리카에 1,000명의 영재를 양성해 줄 것이며 아프리카에 5만 명 정원의 중국 정부 장학금을 제공해
0: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어릴 적 시골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이라 세상은 아직 푸르스름하게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멀리 산의 윤곽은 희미하게 보이고 집 담장 밑에는 아직 어둠이 고여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직전이라 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어둑어둑한데 이런 모습을 바로 밤그림자라고 한 모습은 그야말로 밤그림자가 서서히 물러가는 순간이죠. 밤이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라 희미한 그림자와 기운으로 천천히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이 말 하나로 섬세하게 담아냅니다. 살다 보면 새벽 일찍 일어나 세상이 깨어나는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며칠 전 밤샘 작업을 하다 보니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일을 마무리하고 창밖을 내다보니 아직 세상의 소음도 들리지 않고 공기는 차갑고 맑습니다. 하늘은 완전히 밝지도 않고 완전히 어둡지도 않은 푸르스름한 빛을 띱니다. 이때 공기 속에 남아있는 밤의 흔적, 담장과 나무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들이 모두 밤 그림자입니다. 해가 조금씩 밤 그림자가 걷히는 아름다운 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새벽 동트기 전 하늘을 바라볼 때 오늘 소개해드린 밤 그림자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밤이 남긴 희미한 자취를 느끼며 자연이 깨어나는 고요한 시간을 소중히 느껴보고 정겨운 우리말을 생활 속에서 자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0: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1: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생활정보에서인 간헐적 단식이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결과 기초대사량 저하와 체중정체, 피로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폐경 전후 여성이나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은 안 빠지는데 몸만 더 지친다는 호소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체중 감량 치료에 사용되는 GLP-1 계열 약물을 복용 중인 사람 역시 주의 대상입니다. 약물 자체가 식욕을 억제하는데 여기에 금식까지 더해지면 칼로리와 단백질 섭취가 지나치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일부 사람들에게는 음식에 대한 집착을 키우는 부작용도 나타납니다. 금식 시간이 끝난 뒤 폭식으로 이어지거나 먹어도 되는 시간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시간을 지나치게 이분법적으로 인식하면서 식습관 스트레스가 커지는 경우입니다. 식이장애 병력이 있는 사람에게 간헐적 단식이 재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의료계가 반복해서 경고하는 대목입니다. 네, 누구에게나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분명 일부 사람에게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간헐적 단식은 만병통치 다이어트법이 아닙니다. 내 몸 상태를 점검하지 않은 채 무작정 시작했다면 체중보다 먼저 건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네, 귀뿌리를 문지르는 것이 인삼을 먹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할 일이 없을 때 아래 네 가지 동작을 하루 5분씩만 진행한다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추천합니다. 네, 먼저 귀 문지르기입니다. 귀뿌리 뒤에 예풍혈과 안면혈이 있는데 이명, 난청, 두통, 불면증이 있다면 시간이 날 때마다 많이 문지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은 귓불 문지르기입니다. 풍열을 없애고 열을 내리며 피를 맑게 하고 음을 보양하며 담낭에 좋고 또한 눈을 밝게 합니다. 네, 다음은 귓바퀴 문지르기입니다. 어깨와 목, 목이 아픈 사람은 많이 문지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귓등 문지르기입니다. 고혈압이 있는 사람에게 아주 적합하다고 합니다. 네, 아침 공복에 자주 먹던 음식이 알고 보면 위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속이 불편한 정도를 넘어 위산 과다, 복통, 소화 불량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사람은 음식에 따라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흔히 건강식으로 알려진 음식들도 공복에는 의외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 공복에 피해야 할 대표 음식들을 아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구마입니다. 삶은 고구마는 포만감이 뛰어나 아침 대용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구마 속 아교질과 탄닌 성분은

위벽을 자극해 속을 쓰리게 만듭니다. 공복 섭취 시 위산 분비를 촉진해 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는 혈당 급상승 위험까지 있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네, 다음은 커피입니다.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위산 분비를 촉진해 위벽을 자극하고 속쓰림을 유발합니다. 두통과 과도한 각성 작용이 나타나 컨디션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침 모닝커피가 습관이라면 반드시 식사 후에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식사 30분 이후 후식으로 즐기면 위에 부담을 덜 줄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오렌지입니다. 오렌지는 산 성분이 풍부해 공복에 섭취하면 위 점막을 자극해 속쓰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레몬, 자몽, 파인애플 등 산도가 높은 과일들도 마찬가지로 위에 부담을 줍니다. 비타민 섭취를 위해 아침 과일을 찾는 습관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산성 과일은 반드시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은 도마도입니다. 영양소가 풍부한 도마도는 공복에 먹으면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도마도의 펙틴과 탄닌산이 위산과 결합하면 용해가 잘 안 돼 소화불량을 유발합니다. 위장이 약한 사람은 복통과 더부룩함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아침 단독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나나입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바나나는 간단한 아침 식사로 자주 선택됩니다. 그러나 바나나 속 마그네슘은 혈중 칼륨과 균형을 깨뜨려 심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공복 섭취 시 위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바나나는 반드시 다른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차가운 우유입니다. 차가운 우유를 공복에 마시면 복부 백만감과 설사가 쉽게 나타납니다.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은 락타제 효소가 부족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위궤양이나 소화기 질환이 있는 사람은 아침 공복에 우유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병무년 9월 초닷새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당위 부석이며 시장인 김봉이 19기 시민정부 제7차 전원회의를 소집 사위했습니다. 우리 시 열공급 기업들이 13일부터 육속 보일러를 가동해 열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추석과 국경절 기간 연결공원은 경찰 전원을 동원해 일터를 지킴으로써 우리 시 명절 기간 관광을 수호했습니다. 아래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10월 10일 시당위 부석이며 시장인 김봉은 19기 시인민정부 제7차 전원회의를 소집 사회하고 중국공산당 연길시 제17차 대표대회와 중국공산당 연

0: 한결시 제17기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달학습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시 정부 개통은 당대회 정신을 학습 선전 관철하는 것을 당면과 향후 한식이 중요한 정치임으로 삼고 사상과 행동을 시당회 결책 포치에 실질적으로 통일해 1, 4분기 마무리 총력전의 관건적 단계를 단단히 들어주고 목표를 확고히 하며 신심을 굳게 다지고 주동적으로 힘을 발휘해 결전 전승의 자세로 전년 마무리전을 힘써 잘 치러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대상이 왕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대대상 난관 공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각종 요소 보장을 강화해 유효 투자를 힘써 확대해야 합니다. 대상 계획을 앞당겨 잘 세우고 심사 비준 수속을 다그쳐 완성해 투자의 지속적인 성장에 튼튼한 기초를 마련해야 합니다. 공업의 질적 향상을 힘써 추진하고 관건적 시점, 중점 기업, 중점 대상을 예의주시하며 증량을 발굴하고 감량을 통제하는 것을 견제하고 기업이 생산량과 생산과 온라인이 쌍방향으로 견인하는 소비 열기를 형성해야 합니다. 문화관광 융합을 심화하고 겨울철 빙설 관광 대상을 앞당겨 계획하며 민속문화, 특색 음식 등 자원을 깊이 발굴해야 합니다. 참여 가능하고 전파하기 쉬운 몰입식 상호 체험 대상을 기획 개발하고 연길 빙설 관광 축제를 잘 개최해 겨울철 문화관광 소비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며 삶이 머무는 곳 연길 도시 브랜드의 파급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겨울철 시공 전에 유리한 시기를 다그쳐 포착하고 기존 주택 엘리베이터 증설 공사를 다그쳐 추진하며 충전 시설 건설 임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비물 오수 분류 관망 건설을 집중적으로 힘써 추진하고 막힌 도로를 연결해 도로망의 통행성과 주거 쾌적도를 전면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도시 정밀화 관리를 심화하고 도시 명량화 공사를 계속 실시하며 난방 관리를 전면적으로 잘 틀어주고 농촌 주거 환경 정돈 향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민생 보장선을 든든히 지키고 민생 실사 추진을 다그치며 서부 의무 교육 규모 확대와 질적 향상 공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의약 위생 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긴밀형 현역 의료 공동체 건설을 추진해 군중들의 복지를 끊임없이 증진해야 합니다. 평안 연길, 법치 연길 건설을 깊이 추진하고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 투쟁을 착실히 전개하며 각종 위법 범죄를 법에 따라 엄하게 단속해 사회 치안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안전 생산 책임을 단단히 다지고 안전 생산 근본 7위 난관 공략 3년 행동의 마무리전을 높은 질로 완수해 인민 군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1: 10월 13일부터 우리 시 여러 열공급 기업은 육속 보일러를 가동해 열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우리 시가 연속 15년 앞당겨 열공급을 시작한 것입니다. 연변 영상 연력유한회사 열공급실에서 기자는 보일러 내부에서 석탄이 활활 타고 있고 중앙통제실 319들이 화면을 주시하며 열공급 운행 수치를 실시간으로 감측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변 영상 연력유한회사 생산부총 경리 성문후는 연력회사에서는 12일 새벽부터 정식으로 열공급을 시작했는 바, 현재 열원과 1, 2 도관망 설비가 매우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있고, 일부 열 사용자들은 이미 온기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늦어도 2, 3일이면 모든 열 사용자들이 실내 온도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연길시 집중 열공급 집단위원회사는 오늘부터 열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새로 구축된 지혜 열공급 플랫폼도 열통제 지휘 중심에서 정식 가동되었습니다. 대형 화면에는 열원, 열망, 열교환소, 열 사용자의 운행 수치가 실시간으로 갱신됩니다. 플랫폼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수요에 따라 열 공급을 공급함으로써 도시 열 공급 조율을 더욱 과학적이고 효율적이며 정밀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연결시 집중 열 공급 집단은 관할 구역 16만 세대의 주민 열 사용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 전면 조사를 조직했습니다. 실내 열공급 환경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지난 열공급 철의 실내 온도 상황에 근거해 문제 목록을 작성했으며 한 세대 한 대책으로 개선 건의를 제시하고 시달에 열공급 조건이 수요를 충족하도록 했습니다. 균형 조절 장치와 류량 조절을 통해 실내 온도를 조절해 열공급 불균형 현상을 점차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공릉길림 용화 연결 열전 공장에서는

0: 보일러 설비가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주요 열원 가운데 하나인 이 기업의 올해 열공급 면적은 약 530만 평방미터이고, 열 사용자는 약 5만 3천 세대입니다. 기업은 발전 설비 점검과 석탄 비축을 앞당겨 마치고, 열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전력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공릉 길림 용화 연길 열전 공장 부총경리 손전해는 13일 0시부터 이미 열 공급을 시작했는 바, 성의 통일적인 요구에 따라 열 공급 실내 온도 기준을 섭씨 18도에서 섭씨 22도로 높일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석탄은 14에서 15만 톤 정도 비축하고 발전 설비 점검도 진행했는데, 성의 통일적인 요구에 따라 이미 가동 신청을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시 법정 열공급 기간은 매년 10월 20일부터 이듬해 4월 20일까지로 모두 183일입니다. 올해 도시와 진해 총 열공급 건축 면적은 4,161.77만 평방미터이고, 열공급 경영 단위는 모두 8개입니다. 전시 계획 석탄 사용량은 53만 톤이며, 현재 45만 톤의 석탄 구매 계약을 체결해 계약률은 84.9%에 달합니다. 현재 입고된 석탄은 30만 8,400톤으로 입고율은 58.2% 이상입니다. 시 공공사업 봉사중심 열공급과 거원 조일보의 소개에 의하면, 올겨울 열공급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각 집중 열공급 기업은 겨울철 문제를 여름에 해결하는 원칙에 따라 여름철 열공급 시설과 노후 열공급 관망을 보수 개조했는 바, 새로 건설하거나 개조한 열공급 관망은 48.5km에 달합니다. 올겨울 열공급 주관 부문에서는 일련의 조치를 통해 열공급 기업을 감독.
1: 100년 한마음, 변강의 옥토에 불이 내려 향토에 피어난 석류꽃을 주제로 선전 강연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체험
0: 보도원들은 엄숙히 써서 경계하고, 중국 소련 선봉대 대가
1: 였으며, 룩의 9,100여 명 차의 경찰과 3,000여 대 차의 경찰 차량을 출동시켜 사회 안정, 도로 소통, 관광지와 상권 질서를 보장하고 각종 명절 행사가 안전하고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공안 부문은 사전에 도시구역 18곳의 도로 시공 지점을 조사하고 그중 긴급하지 않은 11곳은 临시로 통행을 회복했으며, 나머지 시공 구간의 경고 표식과 우회 안내를 보완했습니다. 연휴 기간에는 근무 시간대와 당직 지점을 동태적으로 조정하고 핵심 구역의 사고 대기 지점을 추가 설치했으며 견인 차량을 배치해 교통사고를 신속히 처리하고 현장을 빠르게 정비했습니다. 이와 함께 5개 관광 경무소에서 24시간 당직을 실시하고 고속도로 출입구와 고속철도역에는 고정 근무 초소와 유동 순찰차를 추가 배치했습니다. 또 경찰력을 증파해 국도와 성급도로 및 농촌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 화학품 운송 차량, 위험 물품 운송 차량, 여객운수 차량과 화물 운수 차량에 대한 검사를 엄격히 전개했습니다. 공안 부문은 또 전담 순찰 방범 경력 210명을 투입하고 6갈래 상시 차량 순찰 노선을 개통했습니다. 백화청사, 서시장 등 상권에 순찰 방범 지점 21곳과 무장 연합 근무 지점 한 곳을 새로 설치해 중점 구역에서 명절 기간 재산 침해 사건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서시장, 수상시장 등 밀폐형 상권에는 파출소와 업종 주관 부문 간 연동 조기 경보 기제를 구축해 인파를 실시간으로 감축함으로써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경우 즉시 인원을 제한하고 분산시켜 밀집과 압사 위험을 예방했습니다. 인터넷 인기벽 구역에는 이동식 전망탑 3개를 승격 개조하고 고정 근무 초소 7곳을 배치해 규범화된 근무 지점을 조성함으로써 규범적인 근무와 량완 경찰 풍모로 연길 공원의 문화관광 봉사 이미지를 보여줬습니다.
0: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유래 과국화, 방송 담당의 김영아 출임이었습니다.
2: 자세치한 예방통제체계 건설을 틀어주고 군중의 안전감을 높이는 데 힘다합시다.
3: 소홀한 아름다운 이야기 우리의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에서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에너지 팡팡 활력 넘치는 방신입니다.
2: 친구들, 안녕하세요. 리서연 인사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박서원이 인사드립니다.
0: 학생보다 더 잘 해나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자신감은 모든 일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2: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주저앉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반면에 자신감이 부족하면 작은 일에도 풀이 죽고
0: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은 자신을 사랑하고 또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감이 없는 분야에 과감히 뛰어들어서 경험을 쌓아보는 것도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2: 수업 시작했던 일을 하면서 여러 일에 익숙해질 수도 있고 자신에 대한 믿음도 더욱 굳건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성취했을 때에는 보다 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0: 네, 그래요. 항상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신감을 키워나갈 수 있는 예쁜 세상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0: 들이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외우기는 빼놓을 수 없는 거죠.
1: 그래요. 매일매일 외우기를 해야죠.
0: 외우기를 잘하려면 요령이 있어야겠지요.
2: 네,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외우기를 어떻게 하는지 참 궁금해지고 있네요.
0: 저는 외우기를 할 때 먼저 뜻을 잘 이해하고 집중해서 외웁니다.
1: 저는 일단 10번이고 20번이고 아주 숙련될 때까지 수없이 읽습니다.
0: 저는 먼저 5번 읽고 다시 외웁니다.
2: 네, 외우기를 할 땐 입으로 그리고 머리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손도 쓰면서 외워야만이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다고 합니다.
0: 네, 손으로도 외운다고요? 어떠한 방법인데요?
1: 많은 친구들은 외우기가 잘 안 되면 부모님을 원망하잖아요.
0: 자신이 외우기를 못했는데 왜 부모님을 원망하는 건가요? 내가 잘 집중해서 외운다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닌가요?
3: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왜서 부모님을 원망하는지. 우리 나쁘게 놔두셨다고 항상 부모님을 원망하는 친구들이 많지요.
1: 딩동댕, 맞습니다.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하지 않고 항상 남 탓하는 친구들이죠.
2: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머리를 나쁘게 놔두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외우기를 하는 요령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친구들, 그럼 우리 함께 재미나는 이야기 하나 들어볼까요?
1: 엄마, 엄마는 도대체 왜 날 이렇게 머리 나쁜 애로 낳아주신 거예요? 밤새 외웠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서 오늘 시험도 망쳤어요. 에이, 짜증나. 나 이제 공부 안 할래요.
2: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속이 상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답니다.
1: 석진이 녀석은 어제 하루 종일 팽팽 놀았는데 시험을 잘 보고 난 이 모양이니 난 머리가 나쁜 게 틀림없어.
2: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일까요? 박사들은 사람의 지능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론을 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에게는 언어를 잘 다루는 지능, 숫자를 잘 다루는 지능 또는
1: 첫째, 외운 것을 가정이나 친구에게 말해주거나 가르쳐주세요. 남에게 한 번 가르쳐준 것은 혼자 5번을 외운 것만큼 기억이 잘 난답니다.
0: 두 번째, 손과 입을 사용하세요. 눈으로만 외우는 것보다 입으로 소리를 내고 손을 쓰면서 외우면 3배나 잘 외워집니다.
2: 네, 그래요. 손과 입을 함께 사용하는 것인데요. 눈으로만 외우는 것보다는

0: 입으로 소리를 내고 손을 쓰면서 외우면 세 배나 더 잘 외워진다고 하네요.
1: 셋째, 외워야 할 내용을 좋아하는 노래의 곡에 가사를 붙여 노래로 불려보세요. 잘 외워집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잘 부르는 노래가 있겠지요?
0: 네, 네, 우리 친구들은 시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1: 글쎄요. 내 친구들마다 들리겠지요. 복습을 많이 한 친구면 긴장하지 않을 것이고 평소 공부 열심히 하지 않은 친구들은 시험을 많이 두려워할 거라 생각합니다.
0: 네, 공부를 많이 한 친구라고 시험에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은 친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 친구들은 복습을 많이 할수록 시험을 잘 봐야겠다는 부담감 때문에 시험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그럼 우리 함께 시험 불안 테스트 해볼까요?
0: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평소 시험을 볼 때 느꼈던 것을 떠올리면서 답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필을 쥐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잘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 때가 되면 입맛이 없고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둘째, 알고 있는 것도 시험지를 받고 나면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집니다. 셋째, 시험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시험 시간만 되면 초조해집니다. 넷째, 시험을 보는 동안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안이 마릅니다. 다섯 번째,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불안해서 제대로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시험이 다가오면 형편없는 성적을 받은 내 모습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일곱 번째, 시험 볼 시간이 되면 항상 화장실에 가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 한 문제라도 답을 쓰지 못하면 다음 문제도 제대로 풀기가 어렵습니다. 아홉 번째,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네, 친구들, 방금 저희들이 아홉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체크한 데 따라서 함께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에서 두 개가 해당이 된다면 시험 불안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보게 되면 누구나 느끼는 정도의 자연스러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3개에서 4개에 해당된다면 약간의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을 볼 때 남들보다 약간 더 긴장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겁니다. 5개부터 7개에 해당된다면 시험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네요. 자기가 공부한 것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면 많을 수 있겠지요. 어쩌면 학교 생활도 즐겁지 않을 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4내지 10개에 해당된다면 시험 불안이 매우 높아서 시험뿐 아니라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고 한 만큼 성적이 안 나오니까 평소에도 우울하고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0: 네, 친구들 어때요? 방금 아홉 가지를 얘기한 데서 우리 친구들은 몇 개가 해당이 될까요? 한 개에서 두 개는 거의 시험 불안이 없다고 할 수 있고요. 세 개에서 네 개가 해당된다면 약간의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개에서 일곱 개가 해당된다면 시험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0: 네, 친구들 노래 잘 들어보셨죠? 그럼 방금 우리 친구들에게 어느 친구가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는지에 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시험에 대한 불안감을 이겨내는 방법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낼 수 있는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시험 공부를 합니다. 둘째, 공부가 안될 때에는 산책이나 운동을 하거나 음악을 듣는 등 기분을 바꿔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번 시험이 내 인생을 전부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자기에게 자꾸만 말을 해줍니다.
1: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잘 이해되지 않거나 지루한 내용일 때 졸음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그러하기 때문에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는 어려운 과제를 공부하고 늦은 저녁 시간이거나 지루함을 느끼는 시간에는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거나 흥미를 가진 과목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늦은 시간 졸음이 올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내려가던 눈꺼풀의 모습은 어디로 사라지고 눈동자가 반짝반짝할 수 있답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마음의 부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책 속에 많은 지식이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책을 읽고 지식을 쌓는 지혜로운 예쁜 세상 어린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1: 재미나는 공부방 여기서 마감 장식하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돌아왔네요. 친구들, 좋은 밤 되세요.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반자이고 좋은 형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양국이 수교한 반세기 동안 정치적 상호 신뢰가 끊임없이 심화되고 호혜 협력 성과가 풍부했으며 인문 교류가 날로 확대되고 상무 관계가 크게 발전했습니다. 이는 양국 인민에게 복지를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태평양 섬나라 운명 공동체 구축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파푸아 뉴기니아의 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한다면서 다다의 총독과 함께 노력해 양국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전통적 진선을 이어가고 각 분야 교류 협력을 강화하며 중국 파푸아 뉴기니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도록 이끌어 양국 인민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다의 총독은 수교 50년 동안 파푸아 뉴기니아 독립국과 중국 관계가 크게 발전해 양국과 양국 인민에게 혜택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아 독립국은 중국과의 오랜 친선을 소중히 여기며 한계 중국 원칙을 확고히 준수하고 양국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상무관계가 지속적으로 심층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국무원 리강 총리는 파푸아 뉴기니아 독립국 말라페 총리와 서로 축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리강 총리는 중국은 파푸아 뉴기니아 독립국과 함께 노력해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고품질의 1대1로 공동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중국 파푸아 뉴기니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끊임없이 전진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말라페 총리는 파푸아 뉴기니아 정부는 파푸아 뉴기니아의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중국의 중대한 기여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아는 오랫동안 견지해온 한계 중국 원칙을 계속 준수하고 중국과 각 분야의 호혜 협력을
1: 5주년을 계기로 정치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호혜 협력을 확대하며 인문 교류를 넓혀 쌍무 관계에
0: 진 초적 조사 끝에 확립한 신종입니다. 해남대학 장무락 박사 진지형은 정나산 천마처럼 부생하는 난초와 식물은 생태환경이 좋아져야만 이곳에서 자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해남 열대우림 국립공원 조성과 보호 성과를 보여주는 동시에 해남의 생물 다양성이 매우 풍부하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생태계의 다양성, 안정성, 지속성을 높이는 일을 늘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2021년 10월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이 삼강원, 참대곰, 동북호랑이와 표범, 해남 열대우림, 무이산 등 첫진의 국가공원들을 공식 설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이 국가공원을 중심으로 한 자연보호구역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자연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자연경관이 가장 독특하며 자연유산의 정수가 가장 풍부하고 생물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지역들을 점차 국가공원 체계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공원의 설립으로 중요한 생태공간을 대규모로

0: 전요소적으로 그리고 통합적으로 보호하고 복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5년간 각 국립공원은 산과 물, 숲, 밭, 호수, 조지, 사막의 통합적인 보호와 체계적 관리에 힘을 모아 서식지 복원과 인위적 활동 관리 등 일련의 조치를 시행하면서 지역 생태 기반을 지속적으로 공고해 왔습니다. 중화의 물탑으로서 삼강원 국가공원의 수온 함양 능력이 뚜렷하게 강화됐고 황하 발원지인 마다현에서는 1000개의 호수가 서로 아름다움을 겨루는 생태적 절경이 다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삼강원 국립공원 관리국 유지상 부국장은 삼강원 국립공원의 생태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흑토탄과 퇴화한 조치 등을 복원하고 정비관 면적이 루계로 5067평방킬로미터에 달하며 장강 황하 난창강의 성박 단면 소질이 오랫동안 2급 이상의 우수 기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년간 대표 종보고에서 역사적인 돌파를 가져왔습니다. 삼강원 서장경량 개체군이 7만 마리 이상으로 회복됐습니다. 해남 긴팔원숭이 개체군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체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긴팔원숭이류 개체군으로 됐습니다. 참대곰 국립공원은 야생 참대곰의 국부족 개체군의 생태 통로를 개방해 전국 야생 참대곰의 70% 이상을 보고했습니다. 참대곰 국립공원 섬서관리국의 호명위 부국장은 섬서성은 사천 감숙 등성과 수평 연계를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성간 공동 순찰은 세계성 보호 업무에 고정된 조치로 됐습니다. 그리고 13개의 다지역 생태 회랑을 구축해 정보 상호 연계, 법 집행의 통일, 연구 협력의 연계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생태 보호와 민생 개선이 함께 추진됐습니다. 각 국립공원은 생태보호의 레드라인을 엄격히 지키는 동시에 생태관리와 생태보상 등 방식으로 주민들의 근거리 취업과 소득 증대를 이끌어 약 5만 명의 지역 주민이 국립공원 생태관리원으로 채용됐습니다. 무의산 국립공원 복권 동목보호소에서 진필동은 산림보호사이자 현지 차 농가이기도 합니다. 진필동은 산림보호원으로 돼 큰 산을 잘 지키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차를 재배할 수 있게 돼 마을 주민 모두에게 가장 큰 복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은 생태관리와 인간과 자연의 공생이라는 새로운 경계를 탐색하는 데 핵심적인 힘으로 됩니다. 설산과 림해 사이에 설치된 적외선 카메라에서 드론 순찰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하늘을 누비는 위성 원격 탐사에 이르기까지 국가공원은 하늘과 지상을 아우르는 통합관측 네트워크를 구축해 생태변화와 야생동물 활동 등을 실시간 관측 및 조기 경보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동북호랑이와 표범 국립공원 동명시 보호관리센터의 조양구 보호소의 왕리비 소장은 5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순찰과 관리 모직을 모색해왔고 이제는 스마트 관리 플러스 국경 간 공동보호로 나아가 산림을 인지 가능한 데 이어 네트워크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명은 앞으로도 동북아시아의 대형 고양이와 동물 보호를 위해 복제 가능한 경험을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푸른 산이 울창하고 만물이 공생합니다. 한 지역 한 구역에 그치던 것에서 전 세계 최대 규모의 국립공원 체계를 구축하는 단계로 나아가면서 우리나라는 점차 중국 특색의 국립공원 건설의 길을 개척해왔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국가공원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국가공원 사업이 법치화, 규범화된 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법 시행과 새로운 국립공원의 질서 있는 설립이 이어짐에 따라 아름다운 중국의 바탕색은 더욱 찬란해져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장을 써나가게 될 것입니다. 국가 림업 초원국 자연보호지 관리사의 손홍안 부사장은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국가공원의 고품질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국가공원을 신중하고 질서 있게 설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획 주도를 강화해 공간 질서를 규범화하고 서식지와 생태 회랑 조성, 생물 다양성 보호에 중대 공정을 과학적으로 추진하며 생태 보상과 영리 봉사 등 정책을 한층 더 보완해 민생 개선을 촉진할 것입니다.
1: 공문 의리강 총리가 12일 북경에서 윈남 전 다인문 국회 주석을 접견했습니다. 의리강 총리는 올해 4월 총석이며 국가수석인 습금평이 윈남 총석이며 국가수석인 또름과 회담을 갖고 량당과 량국 관계를 심화할 때 관련해서 방향을 한층 더 분명히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지자 형제로서 우리는 윈남과 함께 전통적인 우정을 이어가며 단결과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발전 전략의 연계를 강화하며 무역 투자, 상호 연결, 인공지능, 청정 에너지, 인문 등 분야에서의 호의 협력을 심화하고 다자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양국 인민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양국 입법기관이 양측의 실무적 협력을 적극 지원하여 법치 보장 제공과 민심 소통 촉진 등 분야에서 더 큰 역할을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전 타이머는 윈남은 한계 중국 정책을 확고히 견제하고 량당과 량국 최고 지도자의 중요한 공감대에 따라 전략적 의미가 있는 더 높은 수준의 윈남 중국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왕동명이 회견에 참고했습니다.
0: 국무원 리강 총리가 12일 요청에 응해 뉴질랜드 락센 총리와 통화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현재 중국과 뉴질랜드 관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재반 분야의 협력이 끊임없이 새로운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제정세는 여전히 복잡하게 변하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세계 경제를 지속적으로 충격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뉴질랜드는 모두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지지자이자 실천자로서 더 많은 소통과 협력을 추진해야 합니다. 내년 중국과 뉴질랜드는 수교 55주년을 맞이합니다. 중국은 뉴질랜드와 함께 전통적인 진선을 이어가며 무역, 신에너지, 자동차, 인문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더욱 깊고 실질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함으로써 양국과 지역, 나아가 세계의 안정적 발전과 번영에 동력을 더하고자 합니다. 락슨 총리는 뉴질랜드는 한계 중국 정책을 확고히 견지하고 중국과 고위급 교류를 긴밀히해 무역 등 분야에 실질적인 협력을 심화하고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정상 비공식 회의를 주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1: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11일 북경민 대회당에서 윈남 국회 전 타인만 주석과 회담을 갖고 중국과 윈남 립법기구 합동위원회 제2차 회를 공동 주재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올해 4월 총석이며 국가수석인 습분평과 총석이며 국가수석인 또름이 성과적인 회담을 갖고 더 높은 수준의 전략적 의미를 지닌 중국 윈남 운명 공동체 구축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윈남과 함께 량당 량국 최고 지도자의 전략적 지침에 따라 중국과 윈남 운명 공동체 건설을 심화해 나갈 것입니다. 량측은 전략적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고 상호 지지를 확고해야 합니다. 실무적 협력을 심화하고 인프라 연계를 추진하며 인공지능, 청정에너지 등 신흥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민의 기반을 다지고 문화 등 분야의 교류를 심화해야 합니다. 다자 협력을 긴밀히 하고 4대 글로벌 창의를 공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중국은 윈남을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과 함께 평화롭고 안녕하며 번영하고 아름다우며 친화래 윈남 중국 관계와 전략적 의의를 지닌 운명 공동체 건설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윈남은 중국과의 관계를 대외 정책의 전략적 선택이자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으며 전략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경제 무역 투자, 인프라, 과학기술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며 인문 교류를 긴밀히 하기를 원합니다. 윈남 국회는 중국 전국 인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립법, 감도, 대표, 업무, 경험 교류와 상호 학습을 심화하며 윈남과 중국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왕동명이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0: 중국 화교연합회 설립

16주년 기념대회가 12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중공정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정협주석인 왕호영이 대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대회 참관 전체 대표를 접견하고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왕호영 정협주석은 습근평 총서기는 귀국 화교와 해외 교포 관련 업무를 중시하며 신시대 새 노정의 화교 업무에 대해 중요한 논술과 중요한 지시를 내려 화교 업무 발전의 방향성과 근본성, 전략적 문제를 심도 있게 답변하고 해결을 추진했다고 표했습니다. 우리는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요구를 깊이 학습하고 전면적으로 관찰하며 화교 업무의 방향과 임무를 확고히 파악해야 합니다. 왕호영 정협주석은 중국 화교연합회는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인민단체로서 70년간 광범위한 해외 교포를 단결 인도해 당과 국가 사업 발전에 독특한 역할을 발휘했다고 표했습니다. 당 18차 대회 이후 중국 화교연합회는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마음과 힘을 모아 중국 꿈을 함께 실현하는 주제를 견지하며 광범위한 해외 동포를 단결 동원해 국가 경제사회 발전 촉진, 조국 통일 촉진, 중화문화 전승과 발양, 중외 교류 협력 증진 등에서 적극적으로 기여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홍화 리국호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과 유럽은 동반자적 지위와 협력의 기조를 견제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8일부터 9일까지 중국과 유럽 무역투자협의체 제2차 정례회의가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양측은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논의를 통해 4대 분야를 아우르는 16개 성과 공감대 목록을 마련했습니다. 양측은 2027년 3월에 기재 제3차 정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중국과 유럽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관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리는 의지와 지혜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마찰이 격화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피하고 있음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AFP 등 국상적인 경제무역협력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중국과 유럽은 브뤼셀에서 중국유럽 무역투자협의 기재 첫 회를 열었습니다. 이 기재를 설립하기로 합의한 목적은 장관급 무역투자 정책 대화를 강화하여 양자 관계를 안정시키고 더 균형 있게 만드는 데였습니다. 이 기재는 무역투자 균형, 수출 통제, 지식재산권, 세계무역기구 개혁 등 네 가지 핵심 분야로 구성돼 양측의 핵심 관심사를 포괄합니다. 이번 정대회의에서 양측은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중국 유럽의 핵심 무역 동반자 지위를 재확인하고 세계무역기구 규칙의 구도 안에서 경제 무역 분쟁과 상호 관심사를 균형 있게 처리하며 호혜 협력의 심화를 논의함으로써 중국 유럽 무역이 상향 균형을 이루고 전진하도록 추진하기로 확인했습니다. 양측은 16개 성과 관련해 합의를 달성했습니다. 이런 중국과 유럽 경제무역 관계의 일부 난제와 교착점을 포괄하고 또 산업계와 시장의 기대에도 부응했습니다. 이번 성과 합의 목록의 주요 하이라이트에 대해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유럽연구소의 하전신 부연구원은 가장 큰 성과는 량측이 외부의 큰 관심을 받은 자동차 문제를 후속 협상의 궤도에 올려놓았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중국과 유럽 경제무역협력의 가장 대표적인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0: 량측은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무역에 대해 량해를 이루었고 전기차 반보조금 사건과 관련한 교육가격 약속 및 재심사 절차를 계속 진행함으로써 사태의 격화를 피하고 중국 기업의 실질적인 수출 이익을 강력히 보호했습니다. 또한 몽록은 수출 통제와 지식재산권 등 분야에서도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중국과 유럽 무역투자협의 기제와 고도를 갖추는 단계에서 성과를 내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였습니다. 세계 2대 주요 경제체인 중국과 유럽이 경제무역교류에서 의견이 보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근본 원인을 정확히 짚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유럽의 경제적 난제는 주로 내부의 누적된 폐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교제 체계의 혼합, 단일 시장의 파편화, 에너지 가격의 급등 등이 포함됩니다. 때문에 유럽의 경제적 난제는 결코 중국의 발전이 가져온 이른바 충격이 아닙니다. 책임적인 대국으로서 중국은 무역 수지를 의도적으로 추구하지 않습니다. 유럽의 일부 정치인들이 이른바 과잉 생산 능력을 부각하며 선동하는 것은 대부분 상품 무역 적자라는 단일 지표에만 기반하고 있어 봉사 무역 흑자의 사실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유럽 동맹의 대중국 봉사 무역 흑자는 484억 달러에 달합니다. 지식재산권 사용도만도 중국은 매년 유럽 동맹에 거의 100억 유로를 지급해야 합니다. 봉사무역과 상품무역을 종합평가에 포함하면 량측의 전체 무역 불균형 정도가 현저히 축소됩니다. 중국의 흑자, 유럽의 리기야말로 중국과 유럽 무역의 진짜 모습입니다. 사실상 중국은 유럽 문제의 근원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동반자입니다. 올해는 중국 15차 5기는 전망계획의 시작해입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 기간에는 대외무역의 질적 향상과 효율 제고를 촉진하고 수출입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며 기술, 제품, 봉사 수입을 장대하는 목록을 개정하고 외자 진입, 부족 목록을 축소할 예정입니다. 이는 유럽 동맹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에 더욱 넓은 시장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중국 유럽 동맹 상공회의소가 5월에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68%가 중국 내 사업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중국과 유럽의 경제 총량은 세계 경제 총량의 3분의 1을 넘고 무역 규모는 전 세계 무역의 4분의 1을 넘습니다. 기재 제2차 정례회의에서 중국과 유럽 양측은 안정적이고 건전한 중국-유럽 경제무역관계가 중국-유럽 기업과 이민에게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성장과 생산과 공급망의 안정에도 확실성과 공정적 에너지를 불어넣는다고 인정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보호주의는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며 개방과 협력이야말로 대세입니다. 중국과 유럽 무역투자협의 기재 제2차 정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중국은 일관되게 개방과 협력을 견지하고 평등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경제 무역 분쟁을
1: 잡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0: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안에는 장족 전통 수공예인 종이 제작 기술의 00년대 전승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초적 시간에는 인도네시아 전문가가 중국을 시종 안정하고 건설적인 추진 역량으로 평가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方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정치적 판단력과 정치적 이해력, 정치적 집행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자. 2020년 12월 24일부터 25일. 이 글은 습근평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민주생활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연설의 요지입니다. 우리 당은 이제 곧 창건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의 창건을 시작으로 신중국의 창건을 거쳐 개혁개방에 이르면서 천지개벽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특히 18차 당대회 이래 당과 국가의 사업에서 역사적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근본 원인을 찾아보면 우리 당이 시종 중국 인민의 행복과 중화민족의 부흥을 도모하려는 초심과 사명을 굳건히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이 시종 초심을 유지하고 사명을 명기하며 당과 인민의 사업을 오래도록 밀고 나가려면 반드시 정치적 의식을 강화하고 정치적으로 문제를 볼 줄 알고 정치적 대국을 파악할 줄 알아야 하며 정치적 판단력과 정치적 이해력, 정치적 집행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기치 선명하게 정치를 중시하는 것은 막스주의 정당의 뚜렷한 특징이자 우리 당의 일관된 정치적 우위입니다. 당이 인민을 영도하여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정확한 정치적 방향을 견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시종 우리 당의 정치적 본성을 유지하면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중앙정치국의 동지들은 자신의 위치를 잘 찾고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며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를 정치적으로 잘 관찰하고 처리함으로써 정치를 중시할 때 관한 요구가 외적 요구에서 내적 능동성으로 전환되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를 중시하려면 반드시 정치적 판단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우리 당이 인민을 영도하여 진행한 혁명과 건설, 개혁의 역사적 행정은 정치적으로 능동적인 것이 가장 유리한 능동이고 정치적으로 피동적인 것이 가장 위험한 피동이라는 도리를 거듭 증명했습니다. 정치적 판단력을 강화하려면 국가의 정치 안전을 첫자리에 놓고 인민을 중시하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근본으로 해 정세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현상과 본질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행위의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르내고 위험과 도전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앙정치국의 동지들은 당과 국가 사업의 전 국면과 관련되는 근본적, 전반적,

장기적인 문제를 잘 사고해 전략성, 체계성, 전망성 연구 계획을 강화함으로써 중대한 문제와 관건 고리에서 두뇌가 특별히 명석하고 해안을 가져야 하며 일반적인 사무에서 정치적 문제를 발견할 줄 알고 경향과 조짐이 보이는 문제에서 정치적 단서를 발견할 줄 알고 복잡다단한 모순 관계에서 정치적 논리를

0: 네, 노래하마다 오늘 시간 오정식 작사, 임종철 작곡, 안용수 마복자 가수의 둘이둘이 함께했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336번, 79336번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은평이 2018년 중국 아프리카 협력 국제수자원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며 아프리카 측과 함께 일련의 상호 연결 및 소통 중점 프로젝트를 실시하도록 지지할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단일 항공 운송 시장의 건설을 지원하고 중국 아프리카 직항 항공편을 더 많이 개설할 것이고 아프리카 국가 및 그 금융기구가 중국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데 편리를 제공해 줄 것이며 다자간 규칙과 절차를 지키는 전제하에 아프리카 국가가 아시아인 프라투자은행, 신개발은행, 실크로드 기금 등 자원을 더욱 잘 이용하도록 지지할 것입니다. 셋째로 무역 발전 경험에 대한 교류를 강화하고 경제와 사회 발전 규획 분야의 협력을 전개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고 아프리카의 로반 작업장을 10개 설립하고 아프리카 청년들에게 직업 기능 강습을 해줄 것입니다. 청년들의 혁신창업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중국아프리카혁신협력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고 코기러기 기획을 실시해 아프리카에 1,000명의 영재를 양성해 줄 것이며 아프리카에 5만 명 정원의 중국 정부 장학금을 제공하고 5만 명 정원의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2,000명의 아프리카 청년들을 중국에 초청해 교류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 오늘 프로그램입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백진숙 작사 리하수 작곡의 시간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냐? 야속한 시간아. 시간아, 어디 갔느냐? 천금 같은 내 사랑아. 금자락 같이 아껴가며 너와 함께 한 백년 살고 파라. 의리상길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아홉 번째 명작, 책의 명작선에 수록이 된 지혜편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돈키호테 이 소설은 결코 단순한 익살이나 풍자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키호테형 인간이라는 말도 그래서 생겨난 건데요. 프랑스 비평가 에이티보데는 인류 최고의 책이라고 했고 또 다른 비평가들 역시 진정한 인간을 그린 최초이자 그리고 최고의 소

소설이라고 격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읽어드립니다. 주인은 주막으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돈키호테가 완전히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다. 사람들은 히히덕거리며 내일 아침에 벌어질 임명식을 기다리기로 했다. 하지만 사건은 그 전에 터지고 말았다. 마부 하나가 나귀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로 다가선 것이었다. 마부가 우물 위에 놓여진 갑옷을 치우려고 할 때였다. 목숨이 아까우면 갑옷에서 손을 떼거라. 하지만 마부는 미친 사람의 헛소리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 그래서 대뜸 갑옷을 집어든 채 옆으로 휙. 하지만 돈키호테는 필사적으로 버티면서 우물을 떠나지 않았다. 졌지만 돈키호테는 모든 의식을 진짜로 알고 진지하게 임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이상한 기사 임명식이 끝나자 돈키호테는 바로 로신한테의 등에 올라탔다. 이제 정식으로 모험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자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리야! 성주에게 인사를 마친 그는 로신한테에게 박차를 가해서 앞으로 달려갔다. 주막집 주인은 어서 빨리 그를 내보내기 위해서 숙박료를 달라는 말도 하지 못했다. 한참을 달려가던 돈키호테는 기사라면 반드시 돈과 깨끗한 속옷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 라고 하던 주막집 주인의 말을 떠올렸다. 그래서 하인도 하나 구할 겸 고향을 향해서 말을 몰았다. 돈키호테는 집으로 돌아와 피곤에 절은 몸을 추슬렸다. 그리고 나서 이웃마을의 어리숙한 농부 한 사람을 깨웠다. 내가 모험에서 공을 세워 왕으로 잠시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 어떤 책에도 당나귀를 탄 시종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던 것이었다. 하지만 무례한 기사를 만나면 말을 빼앗아 산초에게 주겠다는 생각을 하며 그의 정을 허락해 주었다. 깨끗한 속옷을 잔뜩 챙긴 돈키호테와 산초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마을을 홀쩍 떠났다. 산초 판사는 섬의 총독이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아무리 큰 섬이라도 잘 다스릴 자신이 있었던 것이다. 나리, 제게 하신 약속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요. 허하, 별 걱정을 다 하는구나. 청독뿐이냐. 나중에 내가 영토가 많은 왕국을 차지하게 된다면 그 중에 한 나라를 줄 것이야. 그러면 너는 왕이 되겠지. 제가 왕이 된다면 제 마누라는 왕비가 되고 제 자식들은 왕자와 공주가 되겠군요. 돈키호테와 산초는 그런 말을 주고받으며 걸음을 옮겼다. 그렇게 한참을 걷던 돈키호테 걸음이 우뚝 멈추었다. 그러더니 이렇게 소리쳤다. 산초, 저길 보아라. 저기에 무례한 거인이 30명도 넘게 버티고 섰구나. 오늘은 저 녀석들과 한판 겨뤄봐야겠다. 산초는 돈키호테가 가리킨 곳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30-40개 정도의 풍차가 날개를 돌리며 서 있었다. 고인들이라니요? 대체 어디에 고... 말을 마친 돈키호테는 망설이지 않고 앞으로 달렸다. 다리, 그건 풍차... 산초 판사가 당나귀를 몰아 달려가 보니 돈키호테는 꼼짝도 하지 못...

내 소리에 적당한 규율의 합성체인 음악, 내게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버린 음악. 소리로 하여금, 가사로 하여금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심어준 공기의 파동이 만들어낸 예술, 음악. 네, 오늘도 그 음악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 음악의 향기에서 들을 첫 곡입니다. 김선희, 류미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영원한 조국의 부강을 위해.

통해 버려지는데 아름답지 않은 들꽃이 모여서 장관을 이루면 사람들은 감탄을 하면서도 꺾어가지 않고 다 함께 바라보면서 관광명소로 즐깁니다. 네, 우리들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 잘났다고 뽐내거나 내가 가진 것이 좀 있다고 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좀 배웠다고 너무 잘난 척하거나 권력이 있고 힘있다고 마구 날뛰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장미꽃처럼 꺾어지고 이용가치가 없으면 배신당하고 버려지지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부족한 듯, 내가 남들보다 조금 못난 듯, 내가 남들보다 조금 손해본 듯, 내가 남들보다 조금 바보인 듯, 또 내가 남들보다 조금 약한 듯 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요, 나를 사랑해주고 찾아주고 좋은 친구들이 더 많이 생기면서 이보다 더 좋은 행복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네, 사랑이라는 것이 없이는 못 사는 세상이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자신에게 무엇이 남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누는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편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던 영혼의 순수함에서 생겨나지 않을까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주는 것에 더 인색한 세상입니다. 하나를 가지면 다른 하나를 더 가지고 싶고 하나를 가지면 또 다른 하나를 더 가지고 싶은 사람의 헛된 욕망. 고장난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뿐이 아닐까요?

그래, 우리가 무언가에 실증을 낸다는 것은 만족을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처음 가졌던 나름대로 소중한 느낌들을 쉽게 잊어가기 때문이죠. 심,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에 이따금 불협화음을 연주하게 되는 거죠. 네, 현인들은 말하거든요. 가장 소중한 것은 언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까이 있다. 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행복은 결코 누군가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죠. 네, 지금 눈을 새롭게 뜨고 주위를 바라보십시오. 늘 사용하는 구형 휴대폰, 네, 어느새 손에 익은 볼펜 한 자루, 잠들어 있는 가족들, 그리고 나를 기억하는 친구들, 사랑했던 사람, 또 지금 사랑하는 사람. 네, 먼저 소중한 느낌을 가지려 해보십시오. 먼저 그 예전의 그 마음을 되살리고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네, 당신은 소중한데 그들은 그렇지 않다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떠올렸던 그 마음, 네, 그들로 인해서 잠시나마 가졌던 그 마음, 볼펜을 종이에 극적이면서 고르던 그 마음, 네, 처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네, 사회가 요구하는 틀에 박힌 역할에 맞추느라고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요컨대 느끼는 그대로 솔직하게 느끼면서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닌 나의 인생을 사는 게 가장 현명한 삶의 방식이 아닐까요? 네, 계속해서 다음 곡 듣겠습니다. 박은화 가수의 연결 축복.

0: 现在是晚上10:30，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放个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 FM91.4 延吉综合广播。

0: 9:30，你在等着谁的气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0: 是凌晨一点半，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在是凌晨2:30，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冷的冰雨在年少胡乱的盼

0: 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送。

0: 在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见到就会获得。

0: 实在是清晨无定干，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综合广播。